0: 여동무도 서규제 작제 구도 것이라도 도소네 제비나 이엘 내규제비 탁주제국이 이내 라가제도 제 마버시야 뒤쇼네 다주스테나
1: 제니다 이내 예바도 섭사제 너무도 저니비 카브라가 작자 니사려고 민제 송사 창조 구도 것이라 역시
2: 查查巴达学校，这里这个管理层没多，严老查做那么重要的呢。听我托严老查子你有事，也就都一查子，就给同部你们的，要叫多少预备马车，装表给干爹子，提前接我下当途用马事。你请啊，杨家大学习。
1: 云州银行局，给不着银行查事的等于，单单农民多。嗯，要不起是。
2: 你用不起，用不起，天天用不起。
1: 将你查查八大学校。是啊，给不着你当兵呢，毕竟家教多岁了是。
2: 同不你别只咱们三个人民多。
1: 못해 제도 없더니 문화치

0: nga ke mo go lo se lang ga ma ni mi du
1: lo lam zhe bei ni ran shop sap xiao xue da di ni liu fei ge sui bei nia xi de ge zhe du xin bu du ge a
0: wo zi
1: shang ge xin gui bei liu fei ge ting wei guang da guo bo ba gui shu xing ma xi shop sap du ge
0: 첩첩도 미사디 창어 군도 주지라 야게 주지 군도 다양 쓴다 제피는 제모도 배 내가 요마지
1: 겜디아도
0: 게치디야 장게가 럴럿던 리베스스도아 喂, 让给小唐你一个读给。
1: 你给刘飞给叶白鹏去读嘛呗。

오늘 전화기 기준병간에 나 응급실 가서 시다스러고 삼주. 이내 라니 나를 실로인데 갈래 가지고 얘기 도움도 최장아 셰피용도. 나 잠수무서 뒤에 년천리 안란제 차도간에 응급도 개구유. 기준병간 시내 나 잠을 유지 조구기. 멋있는 아주 둘이 겨우 유 삼주. 이내 아저 납심에 지혜라 아 시기 그 뒤도 예지와라 상경 아 심수다 송겹치에 장봉바 아 도스니 주로 채는 삼주

0: 혼다 클라스가 유니엔 베스키 칭이기.
1: 예상군의 대주미도.
0: 영아, 쟤는 수수수수 따도 역치라. 깔레카는 네스도 소스기요. 카르산두이네 아 친동 구슈아.
1: 요, 야 냄새 레스타이다.
0: 영아,

0: 자, 럭송 파리스 조조 광니제
1: 용아.
2: 고마스님. 고마스입니다. 고마스님. 고진제. 고마스입니다.
3: 다시도
2: 고진다. 고마스입니다.
3: 스님.
0: 조대 기도입니다. 로딩님도라. 괜히라도 가봐 그 초카로.
3: 지. 이도 고마임 잘해. 진짜 고마임.
0: 这个这人呢？现在就把哪吒他姑妈装过？
4: 用着。心里去嘛。
0: 你念老多可把人？俺你不熬中看那亲戚都会求谁？
4: 让开，请坐。
0: 让开，请坐。
4: 喂。
3: 진이
5: 레오 이베

0: 디나 되다.
1: 용아, 신수.
2: 당야 지금에 알자 쌍과.
0: 감사.
2: 가지가.
0: 디년 니도 별라 키기. 장면아 중도 주야로 중디 치로.
2: 용아.
0: 창다가 수조.
3: 我今天打一下卡多上升之度怕联系卡有来大结束前南路有马事上升月球雨我让你们送月球我也没度他当然是我事我忙做他面卡恩就算啥你多把肉不切切你这么是比较给我给我事店家把他怎么做谢谢谢谢小莫托运你这主多多来你那有你那把情
0: 我兄弟主要过去嘛，吃着饺子了。
1: 要过去怎么样？那姐姐，让你一个接不打，现在才出门写兵吧。
0: 没现在，现在俺爷都不算账，现在用嘛事？现在丢的小狗是？
1: 格里有的。

0: 당시 생각 중에 말베 파고르제 죽듯이
1: 어 로봇 없잖아 친도실에제 요 먹었어
0: 쟤는 바이바이
1: 걔라 얘기나 뭐 전화부터 깨줘
0: 왜 왜 나도 죄다
1: 괜찮아지 괜찮아지 걔라 얘 로봇도 지금 나 관찰해 봐서 뭐 얘기 담고
0: 뭐 때문에 사워질이나 주인
1: 사워질 때는 야워시 고유로 숨겨두면 마세 랑가 그마시
0: 장현이 가지고 왔음도 아
1: 로봇도 별 찬스 관찰하고 굳이 송가라 잘라서 와 줘요
0: 아 지 정보 전라 기겐 칼레 닝면베 장가르 삼에 네 신급이 아님도 마스 대야 준 삼부지 좀 봐 진짜 제가 요마시 제마법 진짜 맞잖아 용도 그 아 로디부치 나서부중체 소리베치를 연장 차소나 네 중고장을 마타리 둘이 쉽게 건네 시대죠 그제도
1: 로시강보다도 동부르샤 연장 차니 둘이 쉽게 건네질 때 난이면베
0: 对了看不起我当过主意

0: 김니 창세 배진 격교 인기시 동분 입에 젠참데 세미도
1: 제는 모두 제도 모두 왜
2: 단다랑 시나 제부디 가야서 가게 세모 장구주 나다 제나 다리기 샥주디 댄데릭 주 도우시 시나 마치 윤교 채울다 모두 윤교 채울다
3: 你可去大学校你要结婚刚才的你追多民都想去了那么久的欧子里其实想去了三月的地方你最好 아빠도 네와 뉴스 보양 뉴스든 저 하세비나 엄자치기 엄자 남비나 라고다 시기기
4: 창고를 딱이 입도 다 지부지
3: 창고시에는 샤주디 미디고 있는 신의 개마시 이내 신나 제 제능민도
4: 음상도 제지 칼로와 차샤디 모르단지 미동지 세비나 지만에 모르단 마지 장게 닝내시 주 생각기 老完成度呀
3: 제세르미 마라즈메가 나즈 님르마 토마 샤크슈치드 자자가 샤크슈체비 님주니 지시 퇴지 남다시 잘라니 메주시다 노베긴기 네버디 샤크슈 칸나 시브시
4: 녜니 잘로니나라 로왕게 지글럽게니 네버디 단다 로시 졸리 규르샤스기 디지라 샤주 큰 제오마시
3: 제라 라완 과치브레야 고데면 가치브레 멜리사 치브레
4: 고발레 치오마시 레 유제니 멘주 세종 과치브시
3: 키세 왕야미 강게드네 죄모도 비나 양老王大记不清谁
4: 이내让你们都下水去的 兄弟也有吃多
3: 我怎么说 我让这三万王阳明给一起求月葬 能大比多 이내就过去就比呢 你最乐谁 前三几万年 下水去过对 拉巴都决定从中给 下水看不定的结果对 让给你爸都要种种
4: 用啊, 你也信诉 아니, 다니엘 씨네 고소에서 랑게 성유지도 재밌는 시 대중도서야 돼. 기준 아직 저야 임시.
3: 가리 기준 제자야스 랑시에다 대나 마시조유 외소르시도.
4: 왕야민군의 시에나 계속 요말다. 루이, 랑두규 자군능 시지. 가네 계좌 약시 등마시. 다부도 랑다 시자. 오늘 지도 내니르시기.
3: 哼，敌人给先塞着吧。死的哥儿莫给穷对脸色，俺连那把节目都比呢，你也承受我了，过过就是。嗯，
4: 你是个冤枉出血的。
3: 他可是他。嗯，让亲别接了，接嘛让能行，没得接。涂鸦还过着。哈，他的心里俺看清不一定的性格的位啊。
5: 给这点这句话嘛是呗？真的退缩，连接切不贴，退居洋洋切不来样。
3: 何子，让给年纪点别年纪点这句，俺让你的下下边呢，俺的表面是兄弟。何子的参事人都，啊，哼，俺看明白了，罗局长点评，他们的年轻些月子。 对的, 甘口都得看嘞, 民都啊。 이내가, 교육기 민도, 대리 초하셨습니.
4: 가리나.
3: 강의에서는 로주장디

0: 다가 겐 지바
1: 딜레 산 메바 모틀레레 우르죠
0: 통망 언니 토도 친구도게 카체듀레 법술시
1: 사과메고 법술시 상가시베 기자 니니디
0: 다두신다 지마토요 마리 폐지 지마네 도움하지 다두신다 지마토요 마리 지만의 도움하지 니에산바 라능시미딘제르 딘데티웨상의 저와제르승비 이니에니에산바 라능시미딘제르 딘딘남게라무쿤조게 시교능글승비
2: 디제세바 야수
1: 저와상 우체사슈

0: 겐주라. 계란게 나비 카페 줘서.
1: 용아, 야 줘.
0: 이름은 쓴다.
2: 겐주라. 샤슈루미.
3: 나티스코.
1: 순유브레. 진짜 다음 대발룬 여기. 나디가 가보치노. 야, 루이.

0: 겐수라. 도스네 키랄로 피세 샤추 뉴욕다라.
1: 영아 녜시스. 오야미. 디링아 갈레 칸녀르체죠. 라게 녜섭제시다. 녜랑레 로치요.
0: 키랑골레 칸나 슝레 칸 공에서 응이가 친구.
1: 라니 정합이 능미다. 좀 뒤스 말베. 라니 역시시.
0: 좀 뒤스 해브르베.
2: 재능의 드리지가 신.
0: 기랑게 니다 노샤 니치루 좀 됐어요.
1: 제라니 스키오. 니글릉 지니 종다 쳐주.
0: 레스.
1: 야니 차서 화부시라도. 니 와도 바자마 집지.

0: 오늘 독서를 복주지 알릭 죽도스.
1: 야주스.
0: 내배 윤초 조람 가지 규름 신자. 닝샤차 등 의매대. 디네메 유포도 다우시.
1: 시스. 메요.
2: 로.
1: 뉴교제야 직제 저지지.
2: 레스.
3: 경고 친구야. 니스 제비. IPP 로바 현동 감계래 고소. 저가.
1: 예.
3: 씨, 남규 장시실 된 적은 제제.
1: 더 녹음 매 보자. 미디어 심도스 니 수임에 심소. 루이 친자이나 야나가 로다 최자이나.
3: 된데 가로다 최자지. 왕환다 돌부이나 캐나 상태네 방과 요 말다.
1: 나 돈도 됨도게. 라섬 좀 보면 맞다.

0: 사스 정무차샤
1: 김도 최도스도
0: 겐솔라 피디 정야체리
1: 권드린 차주 가서도
0: 쇼게 추다 치주지 듄도
1: 망고드지
0: 미카치게 믹스 유체 주브지 스도 나 수면간에는니 피세그 샤추 예윤의 망시 체샤 나 수면간에 겐솔라게 망시나 요리 조긴 23은 나도
1: Нинду не галерасту.
2: Жи, тагжи. Несис. Ниму галер чечеди. Танда шакчу сажои. Нин галерге чоаге. Класс лон рамчу. Ниннил класси. Рамтан да сеяю. О. Тугонга нан лоджи тунда тоцчи. Яжо. Рало дебчи.

0: 추석 가서도
1: 쯤마사 기닝 닝조스 야 기라니 유소도스키 야 반다 추즈 덴버자 기니 도스 뉴드
0: 윤날 테베
1: 어 거도미 오버즈니 요비
0: 진스미야 중에
1: 나미 원하니 예비
0: 던도 도스셈
1: 요쇼 요걸 얘기해 오세요 야
0: 셀라 최베 데데디도 부유 라와나 통계
1: 계속라

0: 그래 준수 등기라 시에 중야
1: 계란 장구씨나 김민이의 엄지 망구씨에게 너무님도 마대치 샤죽 하나 대야 가리 먹고 수용해 다니 신의 곳에서 미지기 소개비하다 돌비이나 된다 망구지 개심의 개재미도 엄지 뒤에다도 我 사진의 자와 좁통마지 이내가 수 我 사진의 자와 좁통에 고급 료동 칭마르 거블 삼던 뒤 등예발하게 놓으면 도승비 结束了
0: 마타다무슨소리야
1: 아니시비시죠계란로봇계란테이블삼치
0: 랑게디레차스시암두야我偏见，罗金文在处理，倒是真不讨厌给钱，给钱那是。呀，我去叫他。
1: 不是，要想的。有工的说个天。
0: 阿妹，我倒是在这等到年刚大个主意，有说让给我叫工多，我能打没叫工多。
1: 我那没个别了。
0: 我那叫工多。

0: 나 라즈 녀석강 시역업도디 그 뒤에 내 세입견이 요 말이
1: 김수라 네 계란을 빠르시켜 뭐
0: 용아 용아 또 쓰고 와 와야 인다 인다 야 오시게 와 그제스 때문에 레고에 다 그런 인지 쉬었지 나 구야마 집지라
1: 레스
0: 동호도 나서네 레고에 비약이 니무디 땡대 쉬었을 삼죠 섬유일에 대입지라 니무디 교고된 제일 레유 삼삼죠 기라니네 수소다도 야우지 인지 뒤돌 클라스 아울다
1: 계란 뒤돌 중요 유배
0: 지지지 네 계란이 근처자 도단 요마지 디카르사도 아 엄지 소아사디 주님 앱지로 봐 도르드윤이 시에나 근제진의 내배 뒤줄 뒤에 칼라다 동야이니 정무장지 뒤줄 땡기 매봐 내로토니 시에나 엄지사디 대당 근제이며 세슈신 예지리 이내 타모디 정이 그때 당라 나와큐니 등고 마시 지난 일 쓰면 좋아 엄지 써야 돼 돌미 견지 윤예지리 디디오아 디디오아 글쎄 로망지라 기금네 엄지지 소경지야 태라 조소망고 담디 내일 합치 마지 로니슈 예유라 신의 중재 등구지 러동 자원의 전임 마지
1: 긴수라

0: 하미 뉴스메 아자크 뒤로 용구 인사 처음치기 기가 선사 세단가 주고 인사 폐진 생가 대명을
1: 대명이나 아자크 와시비네 하미 님도 지주시 단단한 유자 뭐라 흘러져 대야 요시 대야오도
0: 년령게 뒤 뭐라 서서 서와 기부시켜 줘야 되는데 Tanto genzu laga xabe tepti tawibe a.
1: Oh, genzu laga sinzhi mungu yun xa. Pien togo yung a.
0: Yung a, de caas nung a zhu a. Jima ne genzu laga sunba nyengo samne kukab yung ma zhi.
1: Kwan chen du, kaba yim tak zhi. Nga de caas nung zhang zhe o. Takda chen de yang tak zhi.
0: 你那个提不开下去，那边CIHP打着我多。怎么的呗？电力片卡多些。可是人对不远呢。体外肉身差距，人个气味下去前来这个人。上海人一起等这一位。接着下去。 Nye tinga nye xie gu samchu. Nye semna nye kye li nye ma li nye. Rang xa chu xia tek ki top xiru. Nga le to du la, lak zay nga le yao du. Rang gai gama gye ju xa chu xie tu ni me ba. Dak ba gama chuk ju xie bian qing duwa. So so qi xu gyab si xira xie duwa.
1: Ribe, nye tinga semna du.
0: Rang gai tinga ma sam ya di, so so nao ma dang za xie bji.
1: 人家三男的，刚出去了，前途门都三呢。刚出去了，前途门的。王阳明让面部培训起了狗牙了，速速速速赶过去的。体外培训啥钱的？开什么开？开什么赢过去？我让你面看那边，你们谈过的那事。人家培训个面部起了狗牙了，培训起了钱是。
0: 타보도 심리 유세 상무 디강을 샤브르바 니에랑 닝도 디맵 참여는 생기 디제 전에 신중을 내가다 소외 출래 닝도 맵 채우다
1: 디제 지리 요마시 급디디 로치 주시 섬주만 구여라 도리 효고 요시 등외도 섬주 용의나 요제니 부르바
0: 前的 人说话谈得很热的许多，难道没？你也对比呢？人们教养的这话见不得说，听个人心心急不切，见不见为拖木球。长谷些呢，你也让了，一直忙的这先对门多，你们肯定没不切的。一年年，人们是的，心急不用嘛，这心心这冷的。

0: 아자, 나부터 연비. 인도배 뒤지자 침부르. 예랑 고대이다. 저도 중에. 더스네. 권나 예랑 심부사 치우.
1: 진나 돌로치가 루이 더스 고로.
0: 요. 트리 능아 초 쉽지게 하스. 잔시라 세무송아. 장게 겨고 갑유 스도. 가리. 트리 심무 중에.
1: 아자.
0: 응.
1: 나 트리 왕야미 투주.
0: 장 갈 수도.
1: 팅은 능 시르샤. 미나 네무도 메바. 기제 지지 셰야면 두.
0: 挺着过了，对呀，人来不遇的，人家都下雪，都下雪死了。对的，他的你还给买件，平时都上学。阿姐，嗯，阿姐，那个年龄有没有做那新的东西？
1: 我中路明白明白，中路明白，啥子那停车灯嘛的，都是当嘛的呗。一年我到王阳明，都是拉不差不多啊。平均给你有个穿那新衣。阿姐，杨千嘛是别。
0: 我到王阳明，平均给这些人买钱不钱，每个大脚子买钱呢，平均搞得上面辛苦。从那天新个月，新南面积越变越多，没现在看得下土嘛的。他是。
1: 没特别够了，只拉成绩。

0: 喂，卡里。
1: 하지소 하미
2: 엄마 샤비 구경만 나야 가르래
3: 내가 보담지에 있는 수격장 주도 지게 걸어 진이를 걸어 가봐겨 지리 걸어 쇼상가 요 모르시야 뭐잖아 루제 감기에 지리 님 팔삼 샤수 먼저 점수도 제비 님 발럽을 대비나 님도 가버리시야
2: 바방아 님 팔삼 샤드 언니 라수 제비나 점수 수제 겹도르 수위
1: 韩米，小皮乐，你老是起那个痛嘛的？
2: 是想俺们去骂人呗？俺们去说些不是吧？俺们也闹下，起码那小皮是想给你抓住没了，是想给管俺了，怎么打住没？

0: 하미 뜸이 좀 제 니 후시 니 후면 누구에 아
1: 고민도 엄이 답이나 아무 쇼핑은 시칠 선비
0: 디제 칭마치 온거 심제 마치시 뜨니 후
2: 지역 사고랑 아님도 날 클라스 가죠.
0: 영아. 땀이 좀 니 쿠시.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치 약스된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보 다투스나르 쳇제데네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게브제 로가나르 쳇바규
3: 조호도 생비 다이네

0: 주도 거는 깡받을게. 한국 셰베 거는 추베 원래 레바미도.
1: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0: 한국 디나야 오스와. 티브여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바 있어. 콘치브 메고.
1: 콘치브 맞다. 한국 차와 꽝니기 굽주고 깨리샤. 디가라 꽝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다 말베.
2: 너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3: 아치 저디나 계속 주지. 야제 차차샤.
4: 작감부차다 식즈고야도 수강으로 거의 빠꾸도 잡고 막아서지. 제가 너게 봐줄 자주야도 배주시다.
3: 로지 파주 자주에디 오네야오 시도 보망스는게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 차스
4: 당 저데 저스 전눈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산제 수주 쇼교데게 가서지 도다
3: 로지 파주 자주에다 저서에 오네야오 도 짜장자다 식스 포고제 제초도
4: 더 짜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미도 제산 짜주야다 저서야 보나
3: 로지 파주 페지나로
2: 김어진권 감직라 고르야단 추주르고 인편제 서비스 경홍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글에 제미고 감니 연여체 광제 고릉업중으로 다 고술고 인배 톰종직 표주 톰종 최저낭내 닌 뒤낭 뷔제기 내든 유체 튼제 칠로 제초
5: 나래원 시나 리자알 갑시다유 제다들링의 챙아 로게바드 한국의 권제 리스타가 요미 오네 칼레시다 카마주와
1: 나 콤보케벨 가브시라이 카레스나 로게 파주의 헝고의 권내제 콤보케제겠네 갈해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가
6: 나지 남주 주인 무슨 란지 대그르바 아니게 로제 파주 헝고의 담비 헝고의 티투부 유자 추수 그제라 내 감네 그민도
7: 내려기는 지 콤보만 위장한 자이나 로제 파주 헝고의 권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의 차부제 콤보가 제전에 강보 간진 느낌도
8: 대줄 함차지 로고르 야탐 굽주고 굴레 쯔미구
2: 너지 파줄 함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을 고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3: 아치 저디나 계속 주지 야제 차차샤
4: 작감부차다 식즈고야도 수강으로 거의 빠꾸도 잡고 막아서지 제가 너게 봐줄 자주야도 배주시다
3: 로지 파주 자주에디 오네야오 시도 보망스는게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4: 당 저데 저스 전눈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산제 수주 쇼교데게 가서지도다
3: 로지 파주 자주에다 저서에 오네야오 도 짜장자다 식스 포고제 제초도
4: 더 짜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미도 제산 저주야다 저서야 보나
3: 로지 파주 페지나로
2: 김어진권 감직라 고르야단 추주르고 인편제 서비스 경홍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글에 제미그 감니 연여체 광제 고릉업중으로 다 고술 고인배 톰종직 표주인 톰종 최저낭내 닌 뒤낭 뷔제기 내든 유체 튼제 칠로 제촉

0: 댕겨 공감사 기란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 이네 담냐 데지 조조나 교육대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주지 스위어지 선교나 시다디 노브즈베스나 용외토 디니 데네 정요마지 레젠 코마랑 즈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 드릭 레젠나 리주 고시우니 리주 시아디 기존도 이구나 되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 리구이도 튕고요지 타자르 쳔보 퍼버다 강갸 슈암 가족 카쇼웨 급수 출로 쳔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출로 주보요지 어더 뒤제 지 슈비기나 리뷰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출로지 디뉴제 하장기 교보다 슈트다 하장 쳔보요지 쳔보 인치 고급 디네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교수소디 훈우다 녹창기 지구도디 배자자빈의 스트란다 유난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 디게 초종 살라 뇌보 삽소 망외 차자르 친부 법이나 지주 체거 요시 하과 조여드 차시 치고 규수 차자르 법주 치회 지주 양스 튕고 요리 배자자나 간수기 죽주 지주다 스트란기 应秀荣给 日据所呢, 苍美哈国为 纽约特区为 B시지리, 让日给格里亚 日据给 西军切瓦的 退毛瓦 多数切瓦几个 开据点有日, 日据给 纽约特区 哈江前部约杂, 近年 DTMR 创作党雄狼 三不所 蒙西之贵 多罗瓦的 各西里亚 甘卡谢那 超容别体 加用不有日, 你呢也呢的 出桌子的 长达里亚 有东部预备马斯, 各地个家节 메규리아 추로 튕구여리 아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리 밀 서시다 트롱 큐니 요마지 제자 미네시메 망부지 수구여리 아 이네레 지주 튕교고 이네레 디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베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나네 메워르기 자단자웨 우주 쳔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뇨 마치아보다 去哪落了读书的当家忙活这一步要紧熊狼给小你嘎嘎亚呢听个是运气为日剧天虚月色长家亲不破别急了日剧天虚要紧能最低的天气日剧天别年个月别年半多同孙切记起切不不要紧可是日剧的月别呢日剧给年个车别够了车门年度日剧给小你给托色儿别过不了 초슌도 피규자원이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이나 리주기 뉴제 하장기 경고 규자 미 리주기 응을이야 회토구 마지 뒤종수 세번님제 남자 큐니 치료 마지 딘자 준비지 카바기보다 저와서 배제제 제유니 주 뒤도도 공주치우지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구이다 총례를 예산 수초우지라 대가 정주 튕구 제보다 야나 체긴 육신 두단 체바 예산 수초우지 예산 수두 유튜브에 뒤주다 산에 다가는 신 제유니 주제 세부 수도 고리 정주 뉴지 바르다 니신 딘규 유비기는 지레 개베 체도 년가 인지 지도우지 리주스다디 배준기 창자를 법에 주기 쓰시기 뇌지지리 딜 루부 정신 치워다 도수 첨부 요리 창매 계지 딘데 세부 니고버디 우주 첨부 튀나 토사르 최소 딘자 군기 쯔질 쪽 지버디지
1: 던치 냠나 샤르와타 贵州 퀘이토 뇌면 로만 힙진 팀의 링키 카스티세이 동부르 땅내 지도 댐베 지나식도 주의

소견 제식지 하마토 샤와노데 니게 숨줄하 초대지기 예배 세콜레 토기 칠호조수 착배 샤와노데니 초조식 차유 샤와노데니 장알 수유수치나 차와르 장나 침보치 더블릭바실라 하메 야르케 넘시 시라 렌시르치웨 남레 추난도 되바테 차도 시교로 펜더 예바마세 더돈 데르규탕 땡규 망부 드유베 추저 망부 사규유

자세 파르투 카샤 충주시 세 최시 샤와 체슈사르 리듄 소야 자르푀디미 샤와 노덴 소니 르퐁 치나 시근 잠베카르 대외 담레 쿠디 타제 푀숨 속베 콘츠 세기 된투 쥐르 체그 되미 디카르니 추구라메베 소자망부 창초 3기 캬콘이라 太家能林去，我哩几句去，切罗达天意。

담라 서원이 서준재임에 나바실 고기유 장보탕 치우 티신 난담체니 하마계급림배 정중 송급 규기 담련 종교식 임바마세 몸에 낭제라 장도근 제바식 뇌유 샬룽외기 yili huli riu ne lunglung tu shuru xinbe chumi yi chuta ri xiam ne yuk xinbe chu zhe ni jik dun zhe ne reng zhong song gyup kyu yi ki yu ne tie ki pap di ta li ya zang bu zhu yu yir du su di gar che chu ha zhan me bu yu rung di ge se gyu ni dian kya rin pa cha yu be chu yi yuk shu di chu di le ne gyu dong tu bi me 테르딘 슝규 갸치르 송네 갸교 출람키 카신 갸첨부식 드윈유 치슝 제메 장부 규추 아마 레갸 덥숨기 링웨 추첸 차와식 투유 머시 추슈 충잠 유에롱

Dönçer jeni gongwe yingrim toshin ya takbe nemsi te lome cerdu nyamsu nyungyuru tönjin sambu junyu. Teyang, ngakon di shigri angnipa yinbe zhuwa shingni dönti su rikzor genshu gabri. Tene, shunlong tengshingi ludab sepor kyunne tar lomata sisi pangwar logiyu. Masi shigri sosu dönti loma sepor kyuruwe tuyu minyamna loma saan zhugyu teni zhuwa shingta shunlong tengshingi lengchur chinyungdu dangne chusakde gunga dujiri tati chebe nye suy shigri. Tele dokde, tengshin dongbo kajiki gunga tang jengyo tuyu tang gab mikhewe che tu tuyu nye me tu loma sa shingyu. Tengshin ki kablu chengsu suy topdeo ni zo sungji zhagyu tang yege numtsi la dene chungwa shigri. Tangshar tengshin ni tengshin nakze tinggib sungwa la gichara yongshin teda dungtung junbe toze le me na 예계난토 놈체 뒤체 망외 순수 체신 최초로의 뉴바 체바와 식년유 대치를 대다 군슈난 쿰되진 카와슈드 경토디유 샌야 사신 테베 카블로첸티 정지 통신라 쳔나 예더 플룩부르 쳔네 지게 파르도 카와부유 동기 수신유 머시텅신 직구 인루 소소의 캐주 민자 갱의 여도 저기 뒤신 눈도 쳐 랑랑의 거고 공토바니 여체 정중 감기 콘솔 세외 능진탕 카체더 미 진대 개변의 주도 차바시키 총을 세보 축제 제대도 당 그 뒤니 하마 계급 림베 정중 송종 규제라 대제 배치 외급수 강자의 등기 요진 철두윤다와 숨잠래 매배 린다 시에도 채와 시지 대리 속자 유도 조기 대제 탐진치 기사를 강유 지기유 추즈니 샤와 노덴키 추주 용구 조티이 추나토 주디 도츠와르 주주 테니 샤주 촐라 쳔나 젠롱 사바시지 샤와 노덴 아미 추진 띵통서 현식 제나 샤주 촐니 저디 앙사르 중 메바탕 小猪所生，大家切都中年。小娃阿妈说说，生了就不错。

Shachu cun ngay ni, tiri cang lo nang ki, kong ba kye chenpo shik, bai ba shik. Charpa che ji, chiu cha nam, chi ri se cue war tuan yong. Taliya cho we chu gyun za chak be, 추제 망치외 동네 제규로 참범해 추제 에르모니 행포 내시 대다 추제타 춘주티 제제 뉴버 케도 파베카르 소리카더비 초도 차신 정부 대비 콘존니 추난키 세 총계 개발식지 장원 손직제 에르모 장기 류용라 요치 체규기유 대중 메시르미 개부텔레 눔치 상투 제도 대초도 류라 추거규 Lü yong su chugo chug zhe peng rim shik chak bhaji. Sama se je ki lü zhong te, shok batang, chang go dopchir kyur shi. Te chala nye we lu shu tuan du, cha ji ang sar che shin yu. Na ba ni, Dunlong Dangwe Tse Sendo Do Kyuru Si Tani Cheng Su Libla Nye Xiao Han Nong Den Chue Nandam Tang Kha Tse Nye Ni Chuo Ki Rigang Tu Gyo Chi Ta Yebe Nak Tse Ni Khon Zun Mo Me Ki Kim Si Chun Mo Ti Ri

yar ki chhar tu su le pa na ten kya sarim sa sin thu pa the cho sa wa du sim ju kang go che de chhar chu nam sang yu su ki du chu ge yue be te thu mon tho dong jen thang ngo je so ji xin na zo le su ju jin be te dar thu zhe ling bu song ji song ju sa gu tu de men dam ra ya chen bu ti cha pa ji Sekhule Taiyu Zixin Chöne Damsui Ngo Zhele Chunchu Lintang Sokcho Chebe Nuba Toshun Denyu Sekyu Tang Cherchu Megyang Siba Tang Tipa Zamki Gyang Tida Tsune Tuba Masi Denkya Serim Ding Sabze Sachar Damsui Ngo Zhe Chumbu Toze La Mi Chuta Cheba Kasa Kandu Tungju Yu Ngoje Tienzo Ni Rengxin Lundrup Ki Chengsung Dianxik Chixin Niwe Ki Cetu Namga Ni Kyaxe Choze Mabur Neba Chixin Yu Tuyun Rinpo Choy Mawe Kuryu Ti 社区南区出去出街街边了村子南部前呢这些忙起我顺道车都住边呢你也得了西安巡龙腾西款那里早晚出通街没看一些呢东北早晚客车呢人头心密度被看提前早起心谈谈在青儿及参与出去了最热前边 디게 슐롱 텅시 망치와르 기베 춘지 템니 토만나 초시 로코모르 네 뷰뉴제제니 차롱 대시 똑셴 부샤다지 송접 서규키 커우 장신 당외나 서규 멤베 기베 기테 신두 참베 예게 토 서규 다 창내 기디 마라투도 장바도 부차이 接着天心点点安有为腾心那些那个行动忙起我落脚下给位每次提到了那些干部些不给予恰是以那些咱们的切把我的准备着那些干部提出一没些妥协几不没讲 Zawa Penchun Jene, Ndam Thangsa, Tham Thu Songde, Chukyunji Sekyu Shorunduju Gangwa Chene. Denkya Serimde, Jembar Chir Mengunba Thang, Mishuwe, Penba Yuejin, Te, Sosyo Ngakongi, Gekam Tonyam, Songzin Chexin Yu. Kandar, Ngobu Thamje Penchun Giga Thang, Gyumjen Zawa Yindu, Hamma Songyup Kui Dinye Gyan, Chisoki, Gadi Gimu Chetir, Kyuru Yubashi. Tishin. Na riri ki sungye chungu shikyang, zasib kuidu nguizam nguizam che. Pekchu di kyeni dawaji korzam tuyne sung, amantang nyamdu rizir zikchin. Pagu gi ngueme gyebu mebtang, renglu gi chuzay nyumji chidab chewe, kuryu la rwa nembu yudab. Chinga, siba tozay mi somdo nyegya yi zadang chemur cayu chebar yungkiyo. 파괴기 김사한테 제직 통근부지 아메티수 정준이 퍼주기니 릴랭겐 조티 아메 독세 겸네 살로고 통두 퍼주기야 대다르지 Ame, dola dhe dhe chi du. Kue yang, lian du chi xin yu. Matari yang, Ame ji xin, che sanwa yinba, sebor xin du. Diri tang toma libe, pa kue di kimzang tang men zawar. Yer du di zaga sanwe, retu zadang ni. Lo dar zim nya cho, don zom cha yu xik zhe. 세냐중중키 아바르쇼 베 섬지체제 니마사르베 뉴제 제고잡
지디수 게마타베 쯤냐 충중티 열두기 내부 팅 담부터 쇼네 서버토세 무베 디베 제저로레 디게 유제 쯤냐 충중는 쓰나 야젠 치치와 식지 머시 콤바 캬줄레 보미투로 그 차나라 가게 템미투 그 파본 강네 마르 총용데 아팔라 몸소식 챈뎌충 원장 앞에 시시 잡으식당 제냐 중중키 로바게 땅네 앞에 마통사를 쳐지 양군이기 총대 사르바식 하고하지 정대 큰교 턱도 매발 대자 퇴부 총나 코니 제시 태솜내수 흥외 초현토 총사 약바 유미 따와르뒤 딜레 총학바 유 웬디 감내치외 아바 차두워도 된바나 아바 통제 쯤야충중 중첩수도 들어왔다 아베 낭민강 콜라 따삼 제바나 쯤야충중라 규자 태바치시 쯤야충의 태종단자 마르총배 딜랑아 총투바충 그 뽑아 통배 아베 초수 대비 따따 아베 거귀미단의 통유 파메츠와니 징가르보신도 진터메로 이러온 와시규

0: 삼아 갈등 유.
1: 아 치조 샤오칭은 샘제도. 치조 샤오칭 아주 조조 민마 소리 예수 메스지. 베딘제 쇼비는 안아 제초레.
0: 삼아 잠은 땅 마시. 와. 겐라겐아 조 던다데 주도 마시 송고도 와. 디 갈송 와래. 치조 샤오칭게 아스네 겐라 슈베 다시. 소소 섬주 지기리. 와. 딜레 장제마 진도 근데 치고 몇 삼례 활동 정말 좋게 띵
1: 민대가 갑이
0: 머시 치롱에 로데 규미게 상이 지치기요 이내 다능아 섬주 된데 쇼 미스니에디 민회배 덥쇼라 운에 세다 민도 장라 정례고에 꾸자 제배지라 람사 정말 좋바 파바마세 개게 진도나 안 당부터 별명이 냠지 진도나 뒤마 터버지 운에 항상야르시도와 다탄다장 심보 뒷바 파리야기 스와 시라도
1: 갑두게
0: 갑이요 좀 갑에 과세이제 다샹아 공부 춘두 그 스와 치기유 니머지 쯤쯤 토도 메바 미창마 장에 가로 인스 라비알 스와 치기유 사 심보 뒷바 파르베 지라 뜻다부터가 나라니 람산된도 심다 제제 유골 튼초 유골 조약 잘라 삼아 처리 체자. 나가 와 준비 미 럽다 지 봐.
1: 내가 남진 데 과요 레. 녀지 시라이 개비. 다리 신야 봄베 젠도 체니. 림부 디 마네 바 쳔와 삼나. 인지 치도 미시나 수입 쳔고기.
0: 시오 마시. 치도 샤오징니 비 차비. 치도 야오거니 속중 신다지. 치도 미시나 너무 쳔보도. 나라니 뭐 도나. 자, 지다 쳔나 낭다요 마시.

0: Oh,
1: Hazi.
2: 네 로주구비 줄도 유리디 신의 살아팝스
0: 가서래 야
3: 야 아지 부디나
0: 길라
1: 길라
3: 디 가래 저라 야부터 좀 용이를 배
0: 어 아
3: 대승원에 방해 장지샤 되다 되다
1: 왜 걔네를 야키로시다.
0: 아니, 영화 제. 영화,
3: 이다. 그렇지야.
0: 리스. 야,
3: 클린다. 팀 이제 오성 말이.
0: 오케이, 너 말이.
3: 자, 영화. 클린다.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 민배 주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등바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0: 랑게 게체나 된다 개침치 유스도. 어,
1: 한도 엄마 자샤. 너도야.
0: 가르치가. 내가 입에 매는가 주인다.
1: 알아 고다. 니랑을 전다 개침시야 유. 대체 시야도.

0: 영이 내 가르기 단대체는 염두게
1: 네 같은 틀 내면서 장치를 대통서
0: 감치에서 신다 입에
1: 매 라게 과로 죽혀는 맞아 네 쌤 나를 라마도 보면 신다 큰일 해 게나기 레셔 심도 된도 고소도도

0: 클래스 대사 다 한번 설명만 제가 용비.
1: 앙 당불린 바 갈래시라 요르베.
0: 요거 좀. 미마이 캐진 먹고 싶다 할래시야. 이네 탑시 매 봐. 디 이두 그림비 예약 전도 투쇼 치샤.
1: 그림비 예약 전도 대 탑이야 그거 계속 줄래요 마르스기. 전에 잔라. 계속 지그 와래 매 봐.
0: 잡으지. 이랭아 디스시 다이. 계속 저와 같이 리메네. 年流动全清马的。

0: 견도 마다는 욕쇼.
1: 아씨. 장게 니 허셰이 메 하고 메자. 케세터리 양정 인신도 돈 그제시라.
0: 돈은 또 없이. 장게 참더 세 주저스 마빈 땡땡 아타 보지.
1: 디야 장게 살다.
0: 네 레비. 멋있다.
1: 나.
0: 감성 찐다.
1: 洛少爷，好玩吃你药的，要再说些。就说菜场吧。哦，如明，停下，停下，停下。若我堂伯言了的，故里也选给林永哲去。七座小景的，也演起茅草显罗。七座姚科的，七座长安下。然的。

0: 오야 다 클라사도 당도 미마기 미 생시 초기 나 양자 고급제 봐 혀스기 너 대피시 대유배 규치티게다 돕니 니 친아 부리야니 키워비 라 나가 잘라르 니 큰 학자매 전도랑게 통치시세 몇도 드물디 나래 니 큰 치매 너 대피야
1: 진내용아 대원이 같이 집능시 클라스에 사도가 남사주시
0: 디 개치 말이 개치 쉐디 니 과달래 봐 당신 쉐우유 대마세 제시한테 잡다 기구이다 잡다인다
2: 아
0: 잡다니부디 대원이랑게 많이 유의도 갈수 있는 된다

0: 샵다인다. 여미도 여미도. 여미도 땅아 죽매. 싸우연슈 죽매다.
1: 유마리.
0: 아지 성진초 아지 성진초제 라게나 대대주당고 라데 갸체부시 수도고 뭐
1: 드레네 유마리
0: 지 라게 같은 해비비는 아니가 갸랑가 녀고 키그르버 그지 마 알아다 그러고 도자 미녀가 세비는 그제 채우래 굳이
1: 센터가
0: 문해 문해를 왜 문해를 왜야 문해를 왜 쟤 나 쟤는 나 샤파가 집에다 아니 하나 내가 두고
1: 장출랑
0: 나한테요

0: 진짜 랑 가서 된 데지야. 카타 유아.
1: 개 유비 중저 던샤.
0: 시장. 저랑 사장 뭐 밑에다 이브리. 진짜. 시장 사장 보라 담요 밑에 상매 신세리.
1: 치료 개보 다 투샤. 성칭초. 다케르 기우샤 죽지 유지. 당하 더비야기 들리겠어.

0: 니스다. 진도 어스로도.
1: 많이 쉬었어.
0: 니 죽지고스. 더도 물에 다치비.
1: 당고가다. 사실 로그미마 심주치기도 제 칩차샤.
0: 같이 계속 말이. 가다 싫어다. 사탐 고르탐님 옆에 상매 신세리. 도스네 저라 안타고 되용그리. 팔로제 니스야 확 잡혀 죽었다.
1: 영아.

0: 제 장학에 통급에 탑재제 개그린스 당당 팀진도나 팜니 용이 지바구베 여커 팜니 종이 실비다야 이게 전부 도
1: 지사장 경부 좀
2: 해야지
3: 지사장 경을 아 문시 전도 날 탑스와
2: 탑스
1: 지사장 당원에 까기네 줘보자
2: 까기네 줘보스 진짜 넘네 지그리
3: 장아
2: 루메
3: 장 테스트를 쇼인다
2: 야츠
3: 장 미마 겹다 팀원 다지 부르샤 젠더 쳬브스도
2: 好，美女，找他。

0: 지저 남담 누가
1: 샤보 전투 대비 대비 아 나 소셔메 신주기 살다 거더 말이세요 시에 잘 쇼스
0: 지저 지저 상가 바로 가
2: 민가 속속 시대 누나네 Zhimbabwe 曹显罗他 Zhimbabwe 上级主义战斗他的组织民族 Kuriyakikanchimuwa 曹显罗已开据你 年有成绩情绪把苍美天色里 Kesikabdi圣营为引导 国防奥了据你 Moshitabiyak是华语呢 他们在旁边学会游戏 现在咱上面国的成绩是先去行动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 주장지 부부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부부다 아니 주시에다나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 차샤 또 시에 초코샤
2: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지다 실로래야 니네 오거래야 멍멍시시지다 남부래야 낙부빵부 야 부지 여래
1: 한리방디 오늘 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4: 阿玛拉的巴迪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珠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小蓝体给科布洛车开至韩立方从康狼火动我堂卡拉萨瓦你捏为个八八十柱狼子预防八八脏西康的撇堂预防八八脏西康起日本美巴娘们连堂缺的囊球冷血团八堂刚拉十柱狼吧八边念在堂 轮中八国平年四个开发所及八百年度月次预防八国脏西康的平年人民啊娘们连堂缺的囊球预防八国脏西康起七年明年做平和八年居得堂八国脏西几个月别过年配巴了各所修他的卡巴的给年我用啊切次预防八国脏西康起七年明年开给八国大供起别四供龙居切出了人民啊娘们连堂缺的囊球八百年在堂
5: 轮中八国平年三个开发所及八百年度月次预防八国脏西康的平年人民啊娘们连堂缺的囊球三年哈萨重庆杨振罗浪国大安卓松陆地卡巴尔列国也估计初期松啊积极给是这的呢也是锥子一杨振强参下这刚不强大学习活跃的苏干红到国八国的账目马大上去
6: 제상罗吉帕追扎追的培训师的罗吉帕追扎追的我那也不是的我忙死人的扎长死的你也过是的杨思思的恰斯当然说的扎水真东的你那罗里亚卡吉下岗不拉索贝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제상追出去收购的个可是几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水也我那也不懂这些了这讲价的性质可过这借钱不多等到扎干不打出去没有从南的来借不多제상
7: 扎住亚的扎索亚国呢罗吉巴卓培训纳罗平日人光感激了国家党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共矿在感激了国家团结的过来这么个感激演员在矿在国人的中国人过他过手过瘾呗通江级培训团结七落七巧那人问的是呢你在阿拉干不起大雨接单的人也请啊罗吉巴卓韩国的矿在
8: 日子大阿勇，我呢，家里是大看不着啊。哎，我看不开白了，干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姐，看不开这个呢，家里这个门都，特别受不着啊。俺是南区军人，不是南区的，是吧？俺那个罗家派出韩国的当兵，韩国的铁土部院长，去说可是俺那干部那个门都。
9: 你那个那些公部门会讲个这些呢？
10: 罗吉巴追韩国的国呢，刚刚杨国杰、李国杰，早也查不着，公布个这叫呢，敢不敢进那个名头？
11: 在这他们恰起了官，也他们估计过来追美国。
12: 罗吉巴追他们恰起演员才，况在国人我们中国人过他，过手过硬呗，这追一次他，这说这农民留出一次恰当月呗，通江级培育营。

0: 人们古北圣经出了几个投诉啊他说圣经出了投诉他说什么圣经出了投诉给大嫂的林中雄下你也不会骂过这个他个人会穷了老子中国也想出什么话你也想要开始说些蓝色给他主意巴拉听我马西你也点这个人是为什么好可思他这当当地丢个被主当场嘛偏投诉圣经主他这让给汉桑我去给他
1: 阿修斯哎呀可多久啊都不要一打哎呀没退休息他的
2: 开心吧
1: 되다 기계 안 로요 봐 팀 제시 있나 글씨
2: 소카 부총에
1: 카우민드 시엔지 코에냐 보지 캬와 간르더 디네 저글리 더구 디간 좀 친 다시 마세 콜로 밍마이게 시네 지기지 예
2: 第一名了嗯桂林那边给不是得意钱的人啊你一桌了吗你聊聊让给俺要的这些呢俺都煮三十米多哎俺十米多感受今天汤马这边我那钱呢是四十七头不是一点怕那我的钱呢特别给不要洗今天让俺人家明白给不是啊刚才可要洗
1: 인진예스게 보다. 인다. 아. 대샤라이. 갈래카스. 뭐야 갈래 커무도. 저소 가베 밀러 클라스에는 갈래카야 가시니 봐. 인다.

0: 랑 같이 가요 봐.
1: 딘딘 아수가 연 마지. 가린 베크이제. 랑 가로 대추 주 가셔지 리천루 봐. 천제 수가 연고야 아이.
2: 지만 내게 다니 이너. 옛날 럽시야. 다저. 죽인다. 바이바이.
1: 바이바이.
3: 군이 가로징 나 진짜 참발.
1: 지려려 수서 야우치 니에 딘제 시토디. 나무니 가시라도.
3: 저좀 못창이 난다면도 와. 긍지텔 전부도 와. 로데즈 미스테네 외우지.
1: 지겹시라. 땅 안에 마고다. 나 송권년도 리니 장르콜 가치 니에 망고 유비시네 신정아. 디게 나네 직 덤다.
3: 다양 아 얄마요아. 나 당도 섬주 튕교. 레가마도 메. 나라니 클라사로
1: 넘겨 줬대죠.
3: 소희. 제들이 순다. 다시 생기출을 제대로 제대로 봐. 단위 망고들이 등용 뉴요 마시. 상우네가 송고년도 클림 제대로 이리 줘서.
1: 생긴 추게리 전화. 수수 섬랑이 기치셔야 타제장 채브지. 스모와 창마 군이기 자동게 숨고 티자.
3: 你真的给他去不去你也做用钱不得这我可有马事其实上面呢圣经中啊是宋国年度给基地刚领马事马事呗第三不需要了恰恰穷不是死过是呗你也真的死没得开心马事圣经出门现在你也终于搞到这了没有你出去吧马事我打这了偏村爬到出了其他呢你来他卡着过这
1: 小姨，俺爹呢？上那么久大，没咋个事都。忙着呀，卡多。
3: 他肯这次了不嘞？肯这次的呢？可是可都差了千百事了都。听我大伯他们姐，空的别事了的，他的别的，留住千百事了吃下。 생활상에 중모 인식사들이 제 돈이옵니다. 도스코아, 네 지역 와신고.

0: 게임 드려게 가도 간다 그러시도.
1: 게임도 게임도.
0: 다자 버시야. 네 장바게오.
1: 뭐가? 나한테 너 레그 도즈 탁치 채우이. 잔년 로제 네 스킵시.
0: 전치고 마치라.
1: 응. 저. 칼라담바야 시기.

0: 아지 고이 십시코 아주 아 고이 코아 고이 십시코 아주 가르쳐야겠나
1: 고이 근데 소도 완네도 네 부기스탄가
0: 고이 코기 어 징만 나스다 고야 갸도 오면 도
1: 징근데 예 네 부니 당 야
0: 아, 아, 아, 낯선 게 낯선 게, 아, 드디어 재밌어.
1: 재밌어, 승우야.
0: 아, 아, 다시 수, 배트 상자 친수.
1: 근데 너 구입 거두에.
0: 빌라스 일진, 비에스 일진수. 다른 아 진도 최종은 낭다 용미도.
1: 지만이 알아 망디 대통기 셔시.
0: 딩 아카 가루열에. 저연 신수 니에디 진도 셔상 할롱 딩 아제. 아, 진도 터보죠 봐. 알아 뭐 동네 큰데스. 시아 가루열에.
1: 부부 나올 아제.
0: 대부분 나와 재밌어 그래. 당공 알아 라스자 대표는 뭐죠? 당도 세미나 가로러 개자 유베 광피카네 대승합이 나는 시 가로에 그들 화요래 당도 기음해자.
1: 네, 장야 쉬지. 이내란 정연신다 민마 진도 시제 특별 공부시. 지전 타메 진도나 쇼토지. 제산 뒤주 뒤진 알아 큰 뭐 동시 하고 소에.
0: 하고 소.
1: 왜? 미시 진도나 수킨 승부도.
0: 견라서 봐. 진도 쇼도 와켄 땜체요지.
1: 쟤는 치료장?
0: 아, 요쇼 요쇼. 아자 루메 로레자 치료장 안 로고 치제. 야오카다 김네 타고다. 언니 진도 쟤는 이하 잘 라면다 카르 된 조이나. 딜레 당당 예스케 대위에 치료 샤오징다 템지 김네 거지.
1: 치료 샤허. 니엔 잔리 유체니 지셔 니시슈.
0: 카리나.
1: 네. 카르시에네 디기도 와.
2: 啊。

0: 다 지대 된 자인 비지
1: 아자란 게 제네 싱글 TV에 자동 그 담겨 있는 제지 만조 큰 제치네 제조 잘 로고 제니 삼수 당고 치우지 뭐
0: 그런 저 체스디나 마 쉬우이
1: 아
0: 항상 더 된제 제거야 두게 네 쉬우이 인스야디 앱사 제범에라 초초 제범에 영원히 쓰이다 나 당분에 송고 년통을 영야디 탁삼 냉물길이 챈러 죽돔 야보시 개비학치도이 단들리 챈드 참조체 뒤주도스 주요지 냥아스네 송고러 나래 캐주 댐비에 리챈지 차구 지과 삼대유 이내 주든 참부지 큐는 니마쇼
1: 미하코스 치저 장기 담규기에 아자랑 로그치니 자동다 심세 걸기 리챈 송아 삼시
0: 장고시에나 장기 성진 초게 가산 리챈나 시에베 게시디 니 로그치중아 루부터게 알링에 삼바 심세다 자동 첸섬제 디게 숨비 발러 저와 탐서지 두섬기 니에 천하러 Semgi makso ya nubi dosemgi. Tenggi lega pam chidu ye sam tenggi debi. Tanda lo yung di ying nyambo chi sam lo koch.
2: Min khanda nye ma cha chen yi.
0: Ji gao ye cho wa. Di chi cho gyan ba chang an ki dam gyu da bae di tun gi. Nye sam ba. Ki si li chen sa ba di dian tu bi yin na. Li chen na din shu chi ya gi tong me gong zhu di chi cho chang an cho ri.
1: Mo si do tin zhi si. Yin ne chi cho chang an ki
0: 给啥陪啥顶这钱用生病陈特别是等于这了
1: 我在了你了用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得了
3: Yeah!
4: Yeah!

0: 두이다. 시다. 문예신어 디구 디우 갑텐 상마 페마도 차사브리. 기시히랑게 디우티 대단제. 디네 꼬르제 담비너 디우가브텐 수점 두 마리라 기란 터비악시 허여리
1: 문예체나 두버스당 더디부리 상투즈나 녜님이지 럽죠
2: 리스 마진지마 放了 타챤나 왜 왜지 장애 마진지마 放了 단단 하시시 럽다 교스
0: 是呀。

0: 찬디
1: 딩은이 토마토 두개 남았지.
2: 레스, 야식하세요 덕구.
1: 도지.
2: 니에스 나고.
0: 야. 니에 란토니 뉴스도.
2: 니에 란토니 뉴스도.
0: 名了，
2: 。
1: 说的。

0: 아제 증냐. 네 사무스텐드 네 치다노 자. 문에 채는 다리 진도디 죽지 있으나 지내 치료 참 로고 세제 수수 삼부 처럼 지내 용유.
1: 문에 채는 치료 참 장고 시라 유자. 세세 진디 하고 고요시. 셴마도 미시 진도 마 채코 수수 상한 채가 치매 마세. 난 저래 태원에 수시 마시라. 대외 포도 주비야르 난 저 티슈 셔 주 마시.
0: 장시에다체는 치료 참게 가스네. 아차 룸에 차스게 매매 하고 고요시.
1: 네, 디데스메. 네스나. 미니 님도 소화게디. 편준 갈성고 유메다. 슬류 유메. 세세딘디 하고시. 편준 집시라 유자. 퇴다 망고치르. 남미 등거 협잠시. 이네. 심나리 네스이 마디베 소나시오시. 치조 장안리. 소나디데 유기시. 제자 뉴슈 유구 저도 셉시.
0: 이네 카사미나 메스리삼. 좀도시라 유기리
1: 메스르바 차샤니 수수섬수 파나고게 하고 없이 뭐 로팜게블레니 시라게 저기시

0: 진주 다시네 장다 진도나 주의해 주소서
1: 걔라
2: 니제 링르르 제데뷔 중국당 쿠리에 된 슈전도기 타메 전도니 림바구베 셰한州당 림바구베 상징주의 저과당부 전도 무엇 고소 유인
3: 수년을 되니만

0: 자 정리야 같이 있어
1: 덤저 두둔다 땅땅 마디 백수르시도
0: 근데 두스테디 삼루 균이 링스시다 안배만도 신다 계시 예문송아
2: 아자 내 주 뒤체 영수 입지 근데 쟤네 카드기 예로봐 是吧 삼자 맞아
3: 진도디 차순례 니터 제우제 진초게 삼루 균은 스타야디 겐지 체브지 디카요마지
1: 第三个月人们打不打着王明都
0: 钱能可这
1: 你也谢谢母苏看他打打他爹明都

0: 샹게 마시는 안 나와요 뭐죠?
1: 정희 직전 사지디 장원의 시에는 사무 탭자 신기리 이는 예쌤 나로 뒤는 시라 된유 디고 달하게 네 뒤돈 했음지 작작하네 맞습니 나
0: 장파치다 빠르나 티바
1: 디니어소 니어 토하사업지 고조스 디다 첩지 미마 피비에 니어 미세나 니어 사업지 니쥬 디카레스너 마라임도 소화견디게

0: 어찌 비디 낙장리 두고 그치시에 로미 두게 교수 로준 교수
1: 강우신다 로도 대나 공시야 근지이나
0: 니스시 우치 매죠 교수 다가죠

0: kesini yelangko pangsuyo zamati na kongkule kache chepatolgo mahri
1: tomcha ta suso khangr siyong mahri amci lage kudyo gyo song pshubu lubudu ne zui tinje laza suji ge xie xing mahri
0: 응우네실 하시기
1: 잔 렘부 요 마시 응우네 렘부 요 마시
2: 내랑 안나다 메시비마 나 로르주다 용두게 나 디제스디 니르주비나 나쯤에는 나스스바 미탕당 집에 내버서부터
3: 봐라. 기란기 양스 딘제 만난다. 민간날 니시 슈바 가려요래. 디샤 기란 민간날 태무니스 슈브리 돈도 태무지 슈고 주는 닌게 나자 람바.
2: 상게 매무죠 위베 아.
3: 나른 닌게 나자 람바 슈고유.
2: 상이네 충디네 가리네 항상 돌아 지그래. 니랄 시오. 니 나사디 어.
3: 기란 가나소. 마디 민두가 봐라.
2: 뭐. 네가 다 가시에서.
3: 계란게 항상도 지기 숨기.
2: 말해 말해 진짜 말해. 또 아, 네가 다 가시에 삼는 고마서.
3: 아, 제치소. 마테나 공부 세우 말해. 야야. 마심시. 마심시.
2: 아, 진짜 용 말해. 네가 다

0: 菜当人白，绿酒囊囊，别当了，偏不切。
1: 这个我们啥？我们云南便宜，小酒精上去便宜嘛。我同家的你自己的。
2: 苏木江大门呀的呢，他讲的坚持不息的，他把多人一个苏木那头的呢，江大门呀的呢，第二件呢坚持不息啥的。
3: Luton Kimbe, Sajuni, Getanki, Gelling. Aranzu, Jundane, and Zed, Pom, Philum, the Anit, Tedda, Tubbati, Tenya, Tedda, Pierce, Shizir, Asia, Gila, Kuyang, the Sankami, Getanki, Jungzi,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Wo, Jetty, Dalonga,
4: Semba jibu chona, chawa kare chayabine lingchu yungi.
5: Saye nata, tungye nata, doye nata, tse rambu chayada kaa che she jiraysha.
0: Dewa ma du, dewa su yang ne. Tangbu chona, tele haba ji.
6: Tingdoge kola dire. Shiri yodo jo. 충무 장부시 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더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의 견직 못하도 고로 충무 상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충무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나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워시 소물라게 만주 대중제 페르마주 숭기
1: 페야메 소거초는 내 감시
2: 자 가지 봐 아 사이게다
1: 다 도시에 와페 통시에
3: 什么毒邪邪？给我救妹妹！
4: 先死。

0: 심플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미마 못 된대도.
1: 토가드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교 샥투 소기 진우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고 휴
0: 아 대작의 미미징엔 지시유다
2: 기지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진게가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말라비 규제 세비 파르탄 방리기 강번 제조나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한점 렘부터 연자 땡고 송주 다 까봐 기신 강게 신호에 다 워키 공딩 작자 다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타 메스 로급기 개과라 뭐부 거리 땡고 세고 시 징게나 강배 나무에서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땡고 세고 나 메스 지시에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다 메스 지시에 다 요새 全怎么 就不说喜剧，点过喜剧，出，今天啊，没得相对喜剧点过喜剧，对，连年喜人，没撇绝喜不他，他那家不说，没有个年年人心点别，来个喜剧，点过喜剧。

0: 신다데 별 체념도 와데 예 신다데 니네 야 수업도 되지 신다
1: 그때 나 저에 한 거지 진짜
2: 동고 진짜 가르스나 강바 고마다가 장부 대부여 봐 빨리 막아봐 누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에 견고 흥부디 그랑 토르 대부체 시나시
3: 다피년이네 인고 다견고 흥고디 표네 야고 싶지도 인고 다견고 흥고디 견고게 대당라 송교 토르도 봐

0: 금중 가봐요.
1: 금주에 가래 금주. 나도 넘부다니에게 뉴스를 통하지 그래. 최장 콤백이 오기 그래. 남자 저와 김민도.
2: 남준아 금주도 이나 대파시질림도.
0: 쟤는 미치고.
3: 나스 알려구다.
4: 주장什么路啦? 检查你中央开局了不算咋? 毛腿五连击开局处内头当起过时。
0: 这次叫大主任在线前年入民这期呢帮大队员呢张琪工厂长齐明个期普及老兵的韩光入境的入兵机构该局五年该差不多看满了空战灯没没再去几个的写书了检查了空战灯没安心的都是给俺这看满当前查不中去的检查那里有没空战灯没上过去的检查空战当地的
5: 也安了不要学不得，入兵长了，你也猜过呀的，其他民众什么个都吧。没得，你们都退休。
6: Yes，收起你的手表。
5: 好嘞，兄弟，好嘞，兄弟。朱家新不录了，其他个叫他大姐给你们录听个有几哩。
6: 好嘞。
5: 法国红梅沙巴上了，广东人民的创作给创作，故乡张部春那个，广东人民的创作给创作，故乡张部春那个，门卫保持队呢。

0: Sago Comade, Nam to Shanty Gunye, a good drunk boat transing as you have a chance to get.
1: Chessum do
0: Ranga Midi, Tony's dozer do. Chessum to get. A good drunk boat turn la pujiore, drunk chisa. Hang joge, Jenjo do young cagio lob de, Purcubri, Lodging a gun derso tobje, Lodger and that over that. 제자 먼저 미산이게 계란이 총도 내년 뒤교 제비 아무나고 공주 시송 계란이 토지에 저화치다
1: 빨라 뒤교 계란다 아무나 나와 통미도 송고도고 전다 뒤태로 쓰단 집부르베
0: 退军去让人民唱吗谢别起错让他让去送鬼吧最不想这些别起错的这话可是多张琪是你不不的俺最给予的接着俺们那个看见了的那样的上了长中几个月了吧退步生死的这了是个穷不起要退住门的啊张琪就是北平那边的特地起着俺最那里用的王大你们都看了三年一
1: 没做头人的样子俺最年龄十几岁的啊谭德拉都落几个有的到今天没脸上了接着咱们这穷的马血啊先生哎俺那在东西里穷穷的遭遇
0: 让开些的清楚没有前头看别人追得见贴不贴上不动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 도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我这张作为很多的纸张
2: 真书堂年纪层面级别起过真书堂能也行于从预用给年年再有个做年从高度片面一面皮具堂年年再打更起周边年年再有个做妥当能弱年年再给年春期我进入米地瓦堂赢入米当瓦年数也不米提拔送来级别插入到落中了修根提拔马赛闽南籍猎客女子马路抓堂严格组那边拆迁的后边两个土楼都是年年在用了真书堂了平堂改用给木质床大床盖一边严肃于在用外宿那股跌入去的从南土了屋进屋的真书堂给三三给朝外中年滚了地堂起日剧堂米剧那剧上了所给剧头毛尾床盖都片面一命案陪剧前的错了等到白药白云山静修堂出面跟着几年就没占了七十余边问了人呢问了不用于推举腾吉给年床盖都片面陆制堂一命案连不堂陪剧能求三年他是中给林国小郎爬过从中给一张他望着两个月估计出去按按按你出
3: 但呀这阿基萨
4: 这得来多多住给
3: 这个地址是给我开药买的让不落清清的买的韩立方的陪酒是当的电脑的酒席做呢人中的面子里车站这里跟亲民都了
5: 这哪不也不去车里
3: 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酒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里人子去瀑布当而你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
4: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
3: 你让了陪酒当呀的韩立方给吞在沙布的人的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4: 韩立方的我那

0: 도
1: 아니 방 금중 땡기 아마라게 파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2: 다스 원조 총대 창괴장 한리방 총강
3: 꿈시 방 럼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4: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5: 신뢰무강 변종 예랑무강 유비상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부르 중국 신뢰무강 변종 예랑무강
6: 랑코 동와타 칼라사와 니녀외급 빡빡 서주 랑세 유방 빡빡 장세 강도 페타 유방 빡빡 장세 강키 日本 메버 냠련탕 쇠다낭초 렁슈 튀바타 강라 서주 랑바 빡베 년세탕 룬중 빡빡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빡베 네트 유세 유방 빡빡 장세 강도 페네 리밍아 냠련탕 쇠다낭초 유방 빡빡 장세 강키 칠레 미네 주빈오 빵네 주더파 빡빡 장세 지가 유베 고니 피바라 거수슈 단다 카바르 겸네 모용아 제시 유방 빡빡 장세 강키 칠레 미네 키기 빡빡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초라 리밍앙 냠련탕 쇠다낭초 빡베 년세탕 룬중 빡빡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빡베 네트 유세 유방 빡빡 장세 강도 피브네 리밍앙 냠련탕 쇠다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젤로람 과다 앙족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7: 成百从未唐起听闻城市假说当古别切中一年连年切个音成百从未唐起你比名最基本那么的从未鬼混一年军别况且女主小学车仓为从开始音第二从未南鬼混别别况且唐天切写日起别最切所越南忙了鬼个列个人口参北讨年女主切图从所仓门所着年天从一别鬼个唐人口你该天年一顿切球
8: 为在为退宿切不唐狂恰别从所那错一别最基本那么的格式修音

0: 최다 최다. 겐정라스 녀디. 뒤줄 나와마 담부체 양스 친조지 그래. 개지 쉬디.
1: 아래.
0: 님도 큐네 정부민도.
2: 소주 몸두스. 소주 몸두스.
1: 피기.
2: 니도 스코베니. 키나스 최석이. 소지에만 남지.
1: 배다 배다 배다.
2: 진짜 할배 그래.
1: 겐정라 쉬다 쉬다.
3: 쉬다.
1: 어.
3: 응수라 쉬다.
1: 교 쉬다. 교 쉬다.
2: 예. 진지래 하시소. 제만에 녀 정부민도 스마소아. 님도 마좀에 미디리. 마저 그뒤 셰라 님도 주네. 미디 정부민도.
0: 제 기란 차야 게임도 비조 정무
2: 가해 비조 저 정무스 나 정무매
0: 다 쉬마용 쉬마용 칸다 겐진라스 니콘 문에 얌센 젠스도
3: 니체노 아야네 로핌네 소 제슈베 소스도 콩소프트 데시시다 토이 마시 마나라 키나 센다 라과도 겐린 라케라 겐진라다 투사 차레나가 양스 태고 유사 꾸드스 덴데 슈제 독주 나고다
4: 수름주다 수름주다
3: 리스 리스
2: 진짜 이브리 跟 不差呀，提这一步嘞。
5: 不差黑他，提这阿家人七六九九，阿家还就那个毛样阿提下。今嘛阿家人三的，苏哥讲阿这面都有不着的生计。阿家人个来的，可我意了，南盘街年纪大，这娃有不着。阿姆拉，你去哪了？俺每次得抢死给我们水平不？他到我做叫你也按你钱我。
6: 卡总。
7: 检查个那么多。

0: 이다 이다 최다 최다 최다 멘데 게르샤
1: 어? 멘데 스케우이다 아 잡도 구이 멘데 다 리도 구이 리도 와
2: 빨라 빨라
3: 하이천 하이천 로윤기
2: 빨라
4: 하이천
0: 같이 했어
4: 니랑 같이 시험하죠 포지오스 니 심렘도 부고래 전다 가르기네 걸리를 쉬다
3: 막정 씨 로윤비
5: 아무라 루고 삼바 싱랑지 막정 삼샤스
0: 뚜다 어디 니 뚜라도 와
5: 날 가봐실래스 키나세 인시야 랍다 니 뚜라샤 쓰기 소화 랍다게 총포 신사 랍다 니 세주 심시야
4: 아 심제 창 니 뚜다 가나 되샤
0: 제자
4: 지 당아 칼라스다 사토 미도 키나 좀 못이 쳐 나 랍다 저거 해봐
0: 용아 용아
4: 뭐야 키나 쳐
3: 키나 쳐 쳐서 나라

0: 酒店那个生意的，酒店那个生意的，他这涨价，熊厂你下等不赢。再会有你爷爹在的，很不错了。他就解决不下。哼，可这钱是，可对你啥特别的？现在哪个听了？老母阿拉尼过，他在哪？这个地方，他都出过。 이다.
1: 아라동 주민도 주도 잘 망참해줘.
0: 내 팀이 송기업샤디 쇼디 진이 견지리. 라겐 한 탄들 너무 좋아. 그래도 멍상 세미고 쇼디 로 친숙해.
2: 아, 왜? 감상.
1: 바치서 주인.
0: 집 딜레마 옆에 텐텐이 주요리
1: 개교 담지 조배치 신기지 와취 미사체 없이 신기유배
0: 신기유 내 친일 제만고 유네 로치 문제요 말이 나 때문에 또 제부 가 주유네 나 주니 친일 샘코 바 구토래
1: 된다 조치다
0: 나 예시 려야 총무송 세야 라드니 도던 거츠기 후화게 남다니 도알 모티마체자 예시게 모티마체 없이 롭지도 올라게 독재 능민도 장가 마오 배교보 춘이 친구들 랑케 레미도 계시 다리 남다니에 도모토너 나랑 수제 항조 로야미도
1: 남주다니에 도모토 랑케 근데 시죠
3: 왜 대유
2: 근데 대다 얘 야고 싶대요 어제 나르치 감치도 가 데스 들친샤
1: 어제 미징 능 주의다
0: 레레레 미징 능 주의는 아마도 대야오 말이 포사지 고티스다 양다린스치다 커디 년 중부터네 밀년 양 고기 규르 고스토 무 중앙 족보 예 야고 싶대요 나르치 감치네 제로 친도가
1: 마치게 랍자 주되게 나사 족보시 신화 사바 한게 소견 좀 집 샤후 은시 후은기 가로 발린 사르고 발롱첸 주시
0: 兄弟 봐 띵화 생수유
2: 양 남주 다니 시시야 감사 롱첸 주수유 빙빙 족보이
0: 喂喂喂，这一下拉不了的。冰冰，跑不脱呢，那么就程序修点点子。冰冰是大不的。好嘞，大弟些，哪点我没事？点个钟。是，结束。
2: 对的。哦，冰冰，让点对。我冰冰打飞飞个包肉点点子，那么就打你个半年他好不起。
0: 菲菲?
2: 어, 민도한테 얘기 안 따위. 얘 부르시면 되게.
1: 도재나.
0: 지수, 쇼다. 우주타기 신이랑 경화 세제 영리를 약하리유.
1: 남주다니의 도약이 세대시 배로치다. 조후화다 연시롭지네 순우세윤쟁이 남주다니의 도약이.
0: 남주다니의 도약에, 용아. 수대를 협치고요.
1: 마탈리, 발문을 찾아주고요.
0: 또 뛰어삼내 비하여 말이.
2: 고은.
0: 冰冰，上个楼道忙死的，初学的还用心。
1: 很多地界了，街头大经济，先得培养是吃呢。
0: 三张了，听最新讲的，能不先得培养的，他的生意是开嘛的。人家没上麦，地瓜是的，他生意有人打点要嘛的。
1: 现在哪人家三张了，公安妹，出点普及去呢。
0: 啊，出点普及。
1: 哪
0: 有个老方法呗？
2: 지부디오시.그저제소,녀시무조.가르치지이콘라.인기마리.가리.롭스베게적재난중에.근제도.남주다니에도야기빠르무시에그제로.디앙원에저초스도.이니.랑다엔남주디.데스지레메베호구수부르다.갸다당젠데스니여러버.당톱두게.
0: 现在的形势，
1: 他留到我堂屋那广东的四台普及区的那么多三姐，那么多三姐冲下。可是，人家身体冷度的。
2: 冷的。
0: 身体冷过去，人家瞧了，看嘛吃个吃不点钱，人过了些不个别的身体干起的。
2: 嗯。
1: 你猜嘛，哪能没被普及区跟这一面先出原因？ 두스탱게인다.
4: 추장러. 샌디 김녀그 와다르. 선이 갸다다제 최대 불규진이에.

0: 미친다 지금 겨우이
1: 수지해봐
0: 장치
1: 미디 지해보세 예자나 겨다다 진간을 열어봐
0: 넘지 니가 나 루차 당구이 제시하나 초대차 앞도가 태가 항로 피니
1: 용구 말해 나 미디야 로디야마소 탄달람사 잘라 통과죠 내주 가리겠네 뒤돈이 녀사슈
0: 리스
2: 没有给，你也欠了你们妮子钱，你念啥没多，你再买把粮食我给吧。不急，老孙说，让来啥多？现在不就吃着要买水，等再吃个药米，给到时，结账的才给我给吧。
0: 处长啦，那个你是木吉拉的个短毛头长，那个假头毛种。 老孙给王忠的所中开具，你们都查了几处？头里边那王忠拿我当年有嘛的？

0: 也是保持持续。他就有事。有些他们。还差些。后头他过去。马赛龙军那说，全部接过去吧。你接吧女儿，姑姑去。刚把他们，这边没渡。
1: 남주가 하신소. 야다 당시에 믹스에 남시 그도 기업제 마사 학교 교사.
2: 왜 대로 학교 교사스 갈색그래. 니가 여러 배
1: 제조 티니에 가신그래. 마사 학교 교사 남주 교사 거치제 최대 시도 말이 불교 방탐 구쇼 펑루라 워도 구시그리.
0: 你休息呗，请慢点，小弟子，再不行的。

0: 빨리 가고 두게. 얘 러브 채가.
1: 빨리 가고 줘. 세묘 구쇼 장소 지휘디. 집을 요가 줘.
0: 가시 수고 저래. 소소 옥 다음에 내 미 집부터 쓰가 채.
2: 지세디 따다균 데모소.
0: 마티양 가제.
2: 도스고아. 진부 권수 소가 용시.
0: 마니 근데 스니제.
2: 엄청급다.
0: 어.
2: 다들 다는 니니시

0: 刘不敌呢？三百几？三百几呢？刘不敌，谈得开那边谁信不敌？平壤各种吹点跌宕乌云天刚堂，平壤龙井眼睛猎户人样都热烈，跌宕落水里村，跌宕平壤斜不跌起。我作用我杨宗平，听见公看不上，看那帮伢子列在那片板，各是秀。这个书记习近平给孟勇给跌宕米呢？看勇给就真勇，没谁写堂。
1: 仁义的当年，说是仁义的呀，热烈有一句送不能行。场面仁义的流行的当堂，苦有的当里啊，拖囊忙怎么拿去？的当堂，第几点被亲戚转角被转切过呗，别个小心。他突然间在列前头里啊，偏偏观众参谋了的他那些他的眼睛仔细呗，赶紧什么场面？岂不你没给个忙他，没得几个热热送能够去？接着，岂不的当俺操弄去？莫不的送给军系铁里啊，拖囊那样的我呢，开心起来吃的有去。
2: 其他特定案在列前头里呢，平壤各种莫不敌送面康去做准备吧，跟大学专门来定制学习。阿明，我们第二个月开机人先过了，跟着学习，听见呢？告诉哪说？
3: 大学专门来的，四川乐平华西路岭内乐平区外头，明儿平壤各种莫不车装面康多，车辆能没运行，免不各处被昆明村民了。华西平民七百面康多，乐几站，十分难用。
2: 咸阳解渴人民万不捐钱，所用中的现在天马上牛月了，他是创建了缺点跌宕乌云天干给，三段手举给西林吹着了，平面大七百面对面，内部拖着东北，所用现在录制日记开讲多，电厂不马赛，他是创建了缺点跌宕乌云天干给，平穷下下来团面了，天马当团穷月了，平面大普在参加给，内托面就来团边呢，面露泥水他怎么送人，内托面就来团去，白村火力大。
4: 抗日不怎么样，没办了。西林多，没有来给德国陆军建国那么大推送所，新进人别参加那么大，你呢？扩大兄弟参加重建他这，日常团队跑，接送你怎么别能有？
5: 他不给差钱，俺们我们也吃下不呢。但俺们我们的不过呀，他真不领地呢，吃大药学的来送能够了吧？就咱给他，俺们我妈呀，开去早了去开了呢，没谁开去了去开了呢。但俺就真不领回来了，俺们我们不。
4: 提卡斯，群主的，但俺做，不过呀，群主的岁月久了吧？对，夹不着吃过药是，但真不灵活了。但俺做，结果中国明白才是，老书记他们清查了，老书记他们清白呢，他得了军资是不就要了？可怜的是呢，俺们我们的，谈不得呢，不管我那些不赢呢，推出通商那些不呢，可是呢，看了谁的肯德基，都是通过面试，不别的，不过得了大瓦出给东岳给出去过来的，我们的大。 就说啥子，突然查没马查没，啊，对那真嘎达，俺家的，吃路的卫生素刚刚月吧，菜蔬的意思，你不过得了带着我们的婆婆了，但俺做了嘛是大大块说啥样的，嗯，出去的大大对不起，今天你不得看的是呢，嗯，俺们也夸过那了，那是干一个女婿角了吧，对嘛，我们俩嘛婆婆住多不啦，俺你不过看的是呢，钱不没给我，住个马下哇，那是，嗯，今天他就看的是呢。
6: 听说人家，俺爹抽个民族，看来不过，这没多少个抽个没吧，再抽个没吧，那这过敏是吧？我听着忙不多，哦，听说我过去吐吧。嗯，俺听那看的是呢，猪得不？嗯，我猪得不？大现在个不就我们说的大舅妈的得不？不过猪个吐嘛嘞。嗯，我们的大大猪得不有吧？嗯，俺听那看的是呢，差产的牛吧？那我这边我是那个来有吧？差产的呢？ 不过大大地嘛，长长的大的，长长的你不是不有吧？天天得长嘛是不就了？还是呢，让给老百姓给的，让给老百姓出租用的，大大地嘛是吧？几乎大大地嘛是吧？哦，得长长你不有吧？长个有吧？俺这多啊！他今天他人生的些呢，还是可是呢，不过来吧，长路的了，修偏给谁多啊？俺说个过了几多，你说让修嘛不落不中，也不亲的过呢，俺在南面我们得收吧？嗯，路里塞不得了，偏不是不就多啊？嗯，俺天天还是呢。 不过我们对对干了，没得米怕跌，该吃些对干了。啊，那没别这种的收不住药是，啊，没别这种的收不住药是。跌不过我那是多啊，今天不过他说下家伙嘛就，听说不过老俺出种的下家伙等着，对不起多啊。嗯，俺们我们今年不过都是下根不要了，下根不去，俺都是金榜个就打，差些特别拿着蛮难的。那是。哦，跌不过我那是多啊，但俺们我那些不也拿，他同事那些那看来是呢，都是。 不过检查不到，俺做面干拿了垫被表的，确实吃个呢，都是垫住麻将个呢，俺那南沙八卦的八卦夹着住不嘞。嗯，嗯，你不给这碗汤，他去看菜了吧？南沙也看的，南沙的八卦垫了，八卦的八卦的吐着住不赢呢。不过我那现在从来的给不洗不着嘞，那得羡慕都是从哪去是吧？那是做刚刚米菜的把给新竹姐姐用了吧？嗯，对，不过南沙这，天天确实吃个青菜不到，南沙我们垫住不嘞。 세 갈선나 아니 오면데 때려 주들 아무데 차 마든 봐 차 죽시죽 집어 마셔르기 보거든 마 년거든 마 차치 아 뒤네 갈선나 아명원에 시는 샷감 죽으러 다 대지 뉴는 러브라 미 강가 샷 잡고 장하러 봐 아 다 샷감 죽으러 나 보고 오면 때 오래
0: 네스
6: 대지 그래 아 뒤네 갈선나 아메 오메 젠다 심수구 젠도 조강가 년거 마직 차 죽도 와 대지 치 아니 뒤네 김장원에 시는 갈선나 벤조기 강아지 충돌. 우리 지금 보고 직장 뭐 주나? 더워 뒤질부터 간라. 더워라 타마 두르다.
0: 아,
6: 아니 워메게 쇠고 주나? 아니 근데 벤조데 동에데 직 충돌 봐. 아니 다른 선생님 양 다들 쓰고 있어. 저도 쓰고 줄래.
0: 네.
6: 근데 보고 심칸을 씹어 편 거 있어. 아 신사에나 아주 나서 이제 보고 정신기 심칸 거 나서 막 먼저 열어 봐. 집이든 구도 정사도 저 어 돈도 심칸 나서 돈을 편 거 있어. 랑게 보고 되네도 거 이제 닝기 아멘닝도 때 코고 날 님이 봐. 마치로는 된사면 양 라리야 아멘닝도 되네. 아메 최대도 투자 샤다 샤제도 갈. 심칸을 편 보십지.
2: 아니 그 난 저보고 엄디도 아니 보고 엄디단디 비니니 오메지 디다 탄데 나주 오메 수기 나고 되게 지어봐 되게 디간자 보고 캐나 야주 보고 칸디 있는 건 좋단다 예 카단다는 신지지 엔단제 아니 오메 디 디니니니고 야케나 죽제 아니 두스지 대국이 아 두스 대비니 아니 진년 전에 그냥 저 보고 동도 대비여 봐 뭐란 대비여 봐 니네 전에 아마 집 아메 오메 지디야 마마 차베 캐요리 아니 디 디단디 我读书了一下，你得做读书，你看那就是说嘛，年级的那扎，能够读书年级的那扎，那肯定是点点的下。
0: 但我呢，俺们我妈呀，我呢，他给咱忙不多。但人家来呀，俺们开始他不过呀，我们爹呀忙差别那跟这呢，呀，我们爹个爹个，他退出你们这个钱到我这钱的钱，俺们多少交不过钱，这再给些钱的钱多少个了？他东西交不收了，这当然那个咋个咋了这个呀？他爹ᱛᱤᱛ ᱠᱷᱟᱱᱡᱟᱭᱱᱟ ᱜᱮᱞᱟ ᱛᱟ ᱛᱤᱭᱮᱜᱟᱱᱟ ᱛᱤᱠᱩᱢᱥᱮᱨᱮ ᱠᱷᱟᱱᱡᱟᱭᱱᱟ ᱟᱢᱮ ᱚᱢᱟ ᱛᱮᱭᱟ ᱢᱟᱝᱪᱷᱟᱵᱤᱱᱟ ᱭᱟᱢᱱᱟ ᱥᱚᱥᱚᱭᱟ ᱪᱩᱪᱩ ᱛᱤᱛᱟᱠᱛᱟ ᱢᱟᱫᱮᱵᱤᱱᱟ ᱠᱷᱟᱱᱡᱟᱭᱱᱟ
6: ᱠᱞᱟᱠᱤᱱᱫᱮ Kaladila kasab chegodo wa, chujudila kasab chee. Namgyundu gonga chikstago yun gonga teba gyewe. Namgyundu ki shasaya dila ya teba gyewe. Ngobzayda donzo teba gyewogodo wa. Yinji minji zora chena nganzo ki dira doga kharasaga sukyungu pangso dila ranga chudiga la kala zimye di shukche chagi. Di dunya me, di saya me, di dena karajik nagari, di chena so nagari si mangbodo wa. Ka zimye di shukche chaji. Ani amenya la dechigodo wa. 수주고 만담치 수주되네 망체 부부 캐브라 아니 아마냐로 똑듯이어
0: 응
6: 근데 보고 엄마 뒤도가 아마로 커습치 조니어 수주 가이다 수주 뒤에 가이다 망체 엄마체 쇼체 출연하려요래 응 근데 님은 조에도 조치부지거래
0: 근데
6: 지체 근데 수주 뒤에 망장아 조 셰링나요래 아니 수주 뒤에 매베나 차 마다베나 아니 아마 세 수주 나그리르 지체 아니에 소리를 열어봐 수주 뒤에 커섭인 짐이 채워래. 망제기 보고 코에 유림나 수주 돈도 커섭지기. 깨사브라 커섭보라 지에 야진념이도. 디네 로직 드신데 디냐라 아마 도베데고라 쇼르지.
0: 아주 돈이야 캠프된 베스. 디지.
6: 퓨리미 랑가 카르사 징모사 찍게지 모차스 냐라 들라 수주 까다 수주 제대야 커섭지에 메베디. 교진지르샤라.
0: 네세네세 다양 드링케스 당아조 나르차샴네 보게베 파랄리아 치데바다 코난조 싱조쿠다 안데 마우도아 다 다 쪽베쿠 원조레 마우도아 코난조 보고도 게차다 람센고로 마 타바 강선데 고이제 동도가 다 띵문에 아면서 보야 편게
6: 他爹俺做公司听得着嘞，他公司爹就当个中间那了，听说牛肉是不新鲜。
0: 那是。
6: 爹没苦过也叫了吧？爹之前听呢，肉摊爹去，新办我了肉摊的忙地嘞，
0: 老
6: 办我了没苦过觉得忙地多啊，但说说通过爹就地过了吧？
0: 他
6: 爹呢，俺做老爹，我不就看了，出去看了，前边呢，那就大概住我嘞，就对俺了俺做出来看了是呢，做咱不收据了吧？
0: 当
6: 年。Shikzi shikzi miye bro ba. Dudu nga chungdu yore yime na hogo sa dina tonyo miye bro ba. Dudu gala nga zu kala ngon zina shikzi chungchu shishpachi bro ba.
0: Zu
6: zamba cheche, duri zamba cheche sigo bro ba. Da kese tsera chungo bina num ditsu jo bro ba. Bega num dusu. Nga zu kala nala da kete shikzi nyunyo bro ba.
0: Dudu
6: gala bugu kye tsara da ru tansi deba yin. Ame ngon da soba ya kyaksu dhugure. Kese tuzu gyurin bachi shikzi miye bia tsuwa chike bro ba. Da Makushtebena dagara gyam gyabjigi majkuwa yana sobotjobajigona khoya khakchira khol chilgwara misinga da inchimje chilgware. Ta tinsangi anzu suwada garasana anzu jedangi shin dunjarirla khogore choga pigi jidarwa. Shakti chibura tsengure meshi numi yorwa. Shoga nana shoga yadashi diyoro chasumi yoro. Ta su shakti nyungchada ta anzu kanga shakti mangchaya gyarisa. Diyade ni dakda khora digmindu. Dire debe yana ani. Tomo chupche, chupche.
0: Nesu kiwa.
6: Se maa yaqo shibiri, maa di kharasana tsiliu kiina nga zu rengchung, nguanchung ki maa tichiriba, shikzichiriba. Maa yaqo re, ta ina ra gyabchi tebi nga zu sopolo jukuru tuu maa re, kala kharas tebi na tse shi te zo che shu risha.
0: Tse rinpuchi.
6: Tse takta tebichi.
0: Ta ina le, amchila, ta bet di koro bugo ya, ame oma chigo deje di na yungu yu na.
6: Ta anta ji nga zu shibdi, ame oma di bugo menja la. Dawa chukdu, beti dakda kura suya shas. Na dawa chukne, na dakda degi mindu la. Dawa chukne, bukde ya chir chimriba. Nga anzu mi gen dra dra dra dra dra dra gala. Oma di jie singi mindu. Oma di
0: chuju di.
6: Oma di chuju di da, bukde di chie di. Kuni ni kub dugu mindu wa. Ta dudu gala, na gaga jeba yena, tenja pushi siri. Toga yena, na kanyongi sama jeba urba. Ta sama jeba yena, karisana tangbo, chune sumje, gozu je. Chu, zamba, jegi, jenzam. Dine dunra re re che je, che she re zi je. Tande dunra de la nge bukul chu dik sitere, zamba dik sitere, ee choga sha maa so dakta de surwa. Sa chung maa sago de la ya nge di na la dreg zamba dik sulu. Dine sago chik che na nge sha dik su maa zib che ter. Dine nge sago che na ya ngob zay dik sitere. Dusi gong, ya tubru tubru tubru dan je, oma di, ane bukul di choga di kya na, oma di te chigi rungu ki nyung dhu re. Ame jibia nyung dhu che na, khoya nyung dhu re. Ta dhe kate kore dhusi dhi. Ani kharasa na, lo chikta lop che ne, lo nye pala, jibu bete loa chab che kore. Lo nye lep dhu kala, bukute nganzo nye mdo, drakze kala, nganzo kala nashi. Mi kien kala nashi, inchim chisa kore. Ta dhi kharasa na, nganzo di jibu loa ya di, mi mangu chigi, ama la da, mo la khunzo, maa shimp che. Buku dawa chikta, lo chikta lop che yung dhu kala, cha kama dhu, suju kai ma dangwa. Rangajita dii kaala nga zuumal di sikirba, gegei ni shimman sikirba, tsuama yaa tsu ruma tuwa, tsuju kaya kura matamba. Buku chaa kama dule meba, chukle meba dinze. Karasana, shaa kwa tiyewa mara, loo chik nala shaa jie tiyewa mara. Loo nilipto shaa kura da, chua kura nyaya chungwa mara. Tuzu karasana, di shenwa mara. Kwa nina nila dribru dribru, dribru tubru tubru tangirba, maangru maangru maangru taa. Oma di kura rangu ya maa dribru dribru. Choga jana mi oma dagarba dungu marwa. Sha yo na oma di nyu nyu ru. Andi ne lo nyi lepti kuni nyi bai jibu loa jay kharasana. Oma di kusab chab da. Zo di ngan zugi ngan zu ranshi mi gen khala sa da nashi zo chi chab chay kore.
0: Dusi
6: la gyundu chi chay kukui.
0: Nesu lesu kima. Da chendiri kias da gila da kushu yu zi sugruwa. Andi indu zamba da bugi, caji, kaji ge dawa shi ne zamba di si di yudwa. Kaji gen bugi lam singi caji lam sing wame na zambu zheche dik duwa. Yang kaa chigi ni dawa chuu ni, ali dawa chuu putu beti wama dheche dik, zambu di kyun diya yo maris. Da di gana gila, zhe sun yang zhe yun na.
6: Di dagaran shi, da nga zui kumshi su chenar ba, jitangi shamla shu nyengi mola khunzu dik siri. Dik siri. Da di nga zui mebe, di nga nye she gyo mare. Di mi tseri ba mangu chigi shimju cheche, onkola chik tonyor ba. Dawa chuk sana, chuye lugu maare, chuye tebe deo maare. Ome nala chazan yore. Bugu di julam di gyobu songa da zamba di tebe na jur tugu maare. Don sebo chaye. Zamba di chogwa di gyana, ome di dungu maare. Ome di dungu ya nyungu chimi na suju di su dungu maare.
0: Kasab chima du.
6: Kasab chima du che. Tengan zu yana chogwa dreshib chi sena, ani shisha sa tugu mi duwa, caya sa tugu maare ba. Zamba di mangu gyib chi tebe yana, ani ome di dungu maare. Ome di madu na, ome nala suju ganga yore, suju jingar da. Tsuchu tuzu ngarchata, shikzita kanga yor. Zamba dili dindze yorbe. Yom haro korwa. Ni yunguwa maare. Di diya mindu, dawa shi ina diya khora mindu. Dawa chungne, yaa inji minji diya wore. Inji minji diya wore.
0: Dawa chuu kongli yaa mochu bende nung naya.
6: Wore, mochu bache, chogwa shaya surta. An buku tsuchu maa damze, cese jie lungu maare.
0: Lese kena. Ama mangbu jige da di chigdoa. Ame oma tungu mindu sigdoa. Da tsuso yaa mungshi naza keke mene le. Nga yaa oma tungu mindu sigdoa. Di kanja ina.
6: Ta misa de wotuba ina oma de tungguri jitaa chena. Karisa na lo chukju kwa la wudri midu kwa la riba. Lo dunju kwa la wudri midu kwa la. Mi kanga nga zu kanga ame oma sojo kya rao riba ila. Ame oma kya sojo re. Ta tinsa karisa na jitaa kanga tungu midu sige. Nyeri kwa la shuga kwa jibdu kanga nga tungu midu kya sige. Tungu meba tinda shen nyu nyu nyu nyu nyu nyu re. Ama la mungshin naza meba ina 통금 매비디나 돈에도 용어이나 다 아주 쓰나 돈에도 마음으로 땅으로 봐.
0: 지지.
6: 특히 당부대 가르스나 박배 두에디. 저도 제가 친사다. 남사 부로 오면 되겠지.
0: 부기 사시.
6: 남사 오면 되겠지. 부고 아메 오면 된 것이 붙이야. 봐. 아메 띠 개부디 띠 심부치야. 봐. 띠두가 띠리를 좀 만들어 줘 봐. 띠 심부치. 들라 가르스나 오메체 들 투 가족이 나 집에 있나. 나 법제체. 내가 이제는 자우 윤시. 자우 코치 카이난 치기로 봐.
0: 디네
6: 지 가르스 집에 띠. 부고 우리 때 아니 부고 내주면서 요 말 봐.
0: 콜
6: 집내 요 말 봐. 그 인지면 집내 쉽지 꽈래. 지 당시는 인지다 천지나 팅마 좁게 니슈 예유도 집고래. 그 집내 매변 아니 레베나 따도 요 말. 어 집내 민도 도스는 감부.
0: 따도 다 안 배웠어.
6: 따도 그 집내 염다. 따도 레베 레베나라. 보고 오메 돈이 도가 법고 도가 와서 그 따도 그 레베나 주고래. 인지 미지 망부지 집고래. 팅마 망부 집에 치. 디네 가르스나 아마랑아 양강에 요르 바냐라. 첸 넘주지 치우라. 디두가랑 안주 바바 콘주 로고 체제. 생게 넘주디 인지미지 제로 치우라. 가르스나 아마디 니 마다위나 야 오마 바베디 용주래. 디네 사주라 가르스서 치우라스나 치로 오메나나 갸제 주주 담바 강가 디레 추.
0: 아, 네.
6: 추 망부 동에도 저 십십지어래. 아니 칼라디 가르스 드디어나 탕 코아 망부 때문에 아 오마 거기서 줘라 봐. 코아디라 색스치 차브 봐. 추디 망부 십십 동으로 니질 니도 니도 예요 줄 인지 동으로. 추디 망부 동나 나 오마데 야고 파기. 아니 칼라디 가르스나 다지 둘레스는 징가르다 추주디 제가가 찬년보 망르 챔부디에 봐. 참대비 딱다 죽고 계세.
2: 네, 나랑 주부께 차제. 아메 오므 뉴체베다. 야메네 오마 나가야 칸데베스로인데. 간데베스로인데 체비니 아니 지네 전에 오므 뉴 챙겨 아무가도 좀 지네 전에 나가야 예수야 오게 그래. 아니네 전에 간주 추디 야고 싶지 동 그래. 안 보고야 오므 대야디 내게 민도 삼제 마데 마칩체. 아니 추주니다 송토가야 보고 어머리리 인지민지 집주 야면에 그냥 아주 단도 엄 태야기 같이 된대 요 봐. 나 된대게 마 양세양스 태난구리. 아니 엄 망조리 모두 쓰리샤. 아니 엄 망고 제제 양친 양격이 내분대 요 봐. 근데 그게 두스 양제 다 가시게 아주 단도 다 정상 신세 삼주도 와. 근데 멤버체 아니 그냥 저 지내 전에 보고 뒤 아니네 체비 있는 거랑 저 어머디 디쇼네 체 추거네 체 야 나거야 두스 그냥 저 두스 야 엠제 오메디마 진나니 야우요리 엔케시 오메 쇼게 마무 차바다 도바바 차와게 독도 차바 체수니 아니 멩가게야 교수 용구레 멩가게야 용비니 아니 간주 탄데 오메 탄데 냥가 체베 나즈디데 원고 체투그레
0: 아메 오메디 디보가야 제두 좀바다 아메다 베제샤나 상라다 디게야 카루비아다 디게레야 케 디윤알 편도르 지윤아
6: 요레라 아메 오메데베나 아니 창르디 대표님들 루비에들 편 도로 봐. 아디 체디 차치 집은 좀 하셨지. 집은 좀 하셨지. 여기 대 내가 좀 그래.
0: 네세 네세.
3: 그린 게 레제 나라야. 롱네 봉자라 팬베기 륜종 차고 풀어 시바디 롭기인다.

0: ཁྱི ཕྱད མི ཚོགས ཁྱི ཕྱི
1: མོ་ཐུན་ནས་གེ་ན་ཆོང་ཁེར་ཁ་ཅིག་གི་ནམ་ཞོང་དུ་སི་རོ་ན་མོ་ཐུན་ནས་གེ་ན་ཆོང་ཁེར་ཁ་ཅིག་གི་ནམ་ཞོང་དུ་སི་རོ་ན་ཇོ་དོ་ཇོང་མེ་ཚེ་ཁང་གི་ལོ་དུ་ཞུགས་ཡིན་སན་ཉི་ནི་ཕུན་དེ་གེ་བེ་ཚེ་ཅུབ་ཤི་རེ་སབ་པ་སང་རེ་ཇོ་དང་གར་མུན་ཇོ་ཇོང་ཆུ་སན་ཉི་ཆུ་ཆེན་ཞུ་ཇོ་ལེ་སང་ཐུ་དང་ནམ་ཅེ་ཐེབ་ཤི་ཆེ་
0: 你看这个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 내내 자식들 고고 작두든 대체 처음도
1: 자주에 개별하다 자주야 한리방 문내야도
2: 다소 원조 총대 창구장 한리방 총강 꿈세강 름수 미주 삼비 워키 한리방 총강 링골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탕 링내 탕칭 톡체 탕부 샤구 한리방 총강
3: 보 다투스나르 첩제 대변이 보라 로보 카세시게 개제 로가나르 첩바규
0: 저거도 생비 다이네 주도 거는 깡빠들게 한국 셴베고는 추베 월레 빠미도
3: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디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0: 한국이 하야고 싶어 티브여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도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으니 콘치부메고
3: 콘치부마다 한국차가 꼬미니기 곱죽과 깨리샤 디가나 꼬미니기 깨비나 한국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4: 너지 파주 함차지 연유치 광재 고랑업 중 얼굴탕 고술 고인배 저주의 이즈탕 자수자놈 류주의 이즈 차장 유배 톰종직 표주인
5: 아씨 저디나 계속 주의지 양재 차 차샤
6: 잠깐만 차다 식즈화야 대수가 안으로 그 바쁘대 장모 만나서 치르 제장 로게 봐줘 저주한테 배주시다
5: 로게 봐줘 저주에디 오늘야 오시도 뭐 망스는기 짜장스데 얘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6: 땅 저데 저수 전운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배네 맨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지 돌다
5: 로니 파주 저주에다 저소에 모네야 오도 저 작자다 식즈 포고제 제체후도
6: 더더 작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미도 제자 저주야다 저소야 보나
5: 로게 파주 페지나로
4: 김을 진공 감직라 고르야당 주주를 위 현재 서비스 경영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굴에 재미고 감니 연여체 광제 고르업 중 말고 다 고술 고인배 통종직 표류 통종 최저 낭내 님 뒤낭 뷔제 이내 된 유제 현재 칠로 최초
7: 생분도 디귿이 낭도 매진 수쇼로에 랑고타 로규 바바 망다 지리데 매쇼겐라 딱제 지금 먹제 시로 바바주 매쇼는 부카베 카라 디글람에 게네 망고르카카 규시라 쇼저치모 숨테 워나 규시 근데 솔로 유에탐

0: 보토요 마시 대야 노즈직시 팀간에 디 겐디 자자 쭈케그리스 제브리 디 참부리 디미 팀간에 교든 리스 난리야 므레리야 겐디 덴베프시브피 치든 팀진 전고된제 지당 런신게 내려이나 므레리야 자답 칸데스 주미소 토나마 중에 내려리리야 전고된어시 덴데스 중나 레디 디트리아 고근그 누부직 중제 레디 디 중줄 피제도주 치든게 누바 계지지 통시
1: 러셀 다 렌디에게 이내에 세부 키송아 다 딩산 총결의 총세 가서 가라 민 망부지게 아니 로규 박바 배주 동거 다 이내에 로규 박바기 치중의 시제 대야 최최 치중 나죠 먼저 랑게 대바 따르제 박바 충중의 최최 최백의 록제 잖아 님과 친보 유배 맞제 직제나 팀기 견디 이내에 치르고에게 님과 유배디 아니 신도 나로스 주주님 오야 스몰인제 다제는 팅디디 제수점 다가시기 렌제네 대외 마음의 팀룩이 시제 진도 유나 주리 진디기 팀룩 주시 주제 견도 나로나 렌제 주대자고 제스 제요
2: 아니 된자 제잡 안이 창마 정충 직부 체급 최단계 시제 카지 럭이 차부포 조치기 디리 제가 다 면수과가 좋아하면 요 마지 되는 컨주스도 차유 체가 줘
3: 구다. 만스디디야 민두. 모테나르토.
2: 게라. 더긴한수 칸구디나나마데야 카제.
3: 남시문다 데비나. 드린 차차부야르샤. 칸구디 조르나르 유브다. 쇼니 양사부 유자. 지주티야기 니가 쳔부시라요리.
2: 더첸능한수 칸데마데는 용마베.
3: 용마지. 지주니 조르나 유구 유자. 차자르 퍼보다 강경시와 속의 인체제 등구여지 더도 제단 버진다 두수 제배 추로 등구지 리주 등배거 추로다 님도 등보다 육수체와 뒤지 둔둔 나로라 리주 버진 추로다 냠도 두주구여자 치소 유노다 매조 조준러 뉴스체부 체우지 계시 리주 등배기나 강고디 기주교 땡기지 야다미도 깨디 가지도 아
2: 日日準備地址他主給也找不出地址準備給一下我是給我朋友找的日日久久點備呢陪頭馬地給啦我是羅曼主要卡著日日久呀給我送的陪頭馬地
3: 这是的日日久些日小了呀是俺做电视的电价七十几年日的给了给了给了我有那点做呀托哪哪边一的银下许期的确了天不银呢年年彻底昂撒求着的你也可把那罗年的肉脚前把撒着娘去前不银接着俺做年个车不银呢牛肉脚得对明年蓝山一百元不银
2: 给了钱的日日久餐巾俺做罗主
3: 用马的，仔细的，那么些的点子，那么些的工具，调查前边，问大大伙子，我是明晚上班三点的起个月嘛的。
2: 日日跟暖气的乐器，先给团长看了呀，托拿去过。那么些问大大娃，吹着啥许多钱吧？要不年，要不点呢？年个连月头个的，现在点子轻松哎了。

新科布提罗马多巴汤，冷水加菜，喝的汤就为穿呢，没法做图。天内不米高明格那样连暖吃不住，吃久起心塞起都出气哟。泰戈尔查鲁达的除了帮内动菜，留了细心测度塞瓦，图准吧，破瓦的瓦说的偏远点哟。天地闽南的我在吃为动菜的哩，不只是不的哟。심간 댐베 무제 통림시 장마르 쿠두 초신베 민남나 양살 저링외레 총외 디게기 처와 서무시 띠끼유 괴저이 노피안 쿠두 종교 사자 치슈기 장마르 제종 쿠네 여진 갸퀸러 지링외주 칙도 니겔 하잠 신기유 디니 괴조 토강탕 세든 숑세 젠참수 내유 토강도 상외내 야름 모르도 퇴바탕 육취 말 서림 숑친 세바제기 개발 챔비 숑긴레 중외 롱어 치다링기 서신 괴교 체주나 안주미 균도 묘신베 장마르 된주 수입레 시도 용도 장마르 오제레 거센 더와진 너부위니 까르위 침침초 장마르 시베 칙디니 예부위 원이 공문 섬진의 대비 년가식 인루 타자 섬진 더빈 지도 대비 서입기 개주디 안초 통출수 교류외 림제 장마르 더비 치주 명달 교류 시제치외 저림된조 连线堂 차장 용배 넘시래 모제 용수 동유

교회 매배 최실을 눈부 덩크니 나의 리레즈 신기 깊숨 교식리 신솔로니 나의 캬롬 퇴급기 슈트 지신식 임바타 지신 된조로 아무리 리레즈 신기 상의수 시계 챔벽 기자를 제배 루규 뒤유 新索罗的美道堂这部美了孙杨美白新天罗美杰布罗给孙鹏的电影举杯起几月孙鹏这个结杯了团圆人部举人举个且那位举杯起特不浪的电影新索罗龙我同志的七大人明年索罗年突破穷月杯电影罗举狂起这电影看起破年得不出了月

푸숨 소비 상의 조위 최소 장미 양바탄 퇴총 장마르 크기 서시 디토 튀모마 인베 남바시 그드 체유 장마르 서임니 저런 조용어 자께위 서버 마비 남바시 인바르디 디카르 초시 참계기 상의 조 냠송 투바 중요바탄 토메 민용베 양사를 처리 사제래 조남 치주미직배 법주식도 교류여

동지 제바르시나 근디 셰보로 터리네 프로 용웨 되자 지주달 학삼키 네디레 근거지지 여바타 자츠 정니지 피숨 속베 튕공타 초지라 데네 디카르레 벤 좀보 메랭 오레레 숨어서 깨 쉬신 유

루디 더뷰 초돌 때니 뉴욕지남 팀으로 탁주시키유. 서주 최도 류베 퓨숨속베 세리디다 장마 두머투바시 마인바 텔레도디 디게 싱바츠 강주네 충중 게나라 샤베 근기치 약지식리 추도 격주로 콤베 되제츠 저바 약제 장바탕 누리남 코베난게 유리미용 규도 죽지 겐데응여부타 판세 메바르 서주나 샤니 뒤산 신라 로리민주로 페유 주신 여버지

낙세니 통망부지 웬장 추도가 낙세니 하장 통근부지 중국 괴저이 망란 제거 매령 중 송조 쾌토 추도가 낙세 카카세유 추탕 도 신제니 추도 낙세키 춥자 조시이 태양 신도 도이 최내 기여배 군이 와 찍래 찍딘키 저와 스무식 차유 카스티 사제니 추심 라부 여배 왕키 육주 하장키 충충식 레미 마오란토 서주르 풍소탕 예감 사로레 줄레치웨 서주식 초바탕 대 턴주르 세차도 파르생가발레 신의 상원수 초차도바 총유 마오란 제컵린 메랑주 손조 퀴토 남규 디더비 나바식 통주유디 총론토 욕심배 초마타 루브르토 가소메바르 규루암 양나 장은의 루브르토 추진법의 능수의 튕기유 정수이 로네 로탕 다와네 다와 튀디 상은수 유바디 추대나 지리 체담 통주 매지 추대인 잠샤 퇴타니 딕신양 콤바보 카포치 지차라 제담 통주 매배 귀디를 지신 지다르 체내 기사라 중화 인남 털리탕 루충부 지신 로만 참여 내신 지신 소 초지 신리 딘츠 초외 터도 자와 초톱기 예배 추도 낙제지 주자 조시도 교류 예진 前담기 수주 매발디 신리 디다기 작도로 담보로 송유 디다르 숙라기에니 작도로 담보로 탐세 신의 권조 추도도 강바 댐부주 톱니 추로기 케렘미도블라 추미뒤수와 깜조미시 당장 추리디니 저롱키 짜지신추 샹샹투 법신유부탄 신기자외 강도기 작도래 주디 자와 추딘토 요신유 신기자와른 담사이 눈캐 매바디 추유낭도 잉니 신돈 기사를 용교로 추탕 수주 고대원치기유 출랑 갸추추키 제레 지신리 추도나 제퇴기 뿔리 신리치도 교류 통근배 입민자외 남아신키 신동기 예가 담보른 주인이 추전기 고대원 제배 랜시를 롱수 주신유 추오착 뒤딩내주 지신 초면 낭토기 추도나 제퇴 초롱추 원창기 강요식 주인유 디게 양키 듀모 로다르 찬요 미춥시 한바지 치춥시 탕 조돈 하잠 신기유 추도나 제키 제사르니 출러 딘지 예베 추니 추도나 제키 속사더부 임바탕 추도나 제키 모차라 차도르 딘지 예베 차도니 추도나 제키 표중키 람데부시리 추탕, 신, 차도제레 초보니 점린 견제인 제바잠마 인바르 대외 낙제 최도 추여바탕 추면낭 냐여바 낙제 최 처주여바 추전 쿠르기제기 추도 낙제기 기칸말라직 초여라 기타니 경여탕 쿠르유 유린 콤바림주기 피규르탕 정준 담가레 총외 제부시경제 다와 죽지 말. 윤구의 통학이 된 기념나 림신 죽대고 초네
영유로 근투리 규리 괴니 자존이 괴저이 렁춘 참이 치우 체슈 이인시 디카르 근거께 와르 용겐 진저보 망보시 립토 유브지

0: 주다 가르다.
1: 로고 제세 중아. 예랑게 같이. 나 집집이기. 더더빌 이도다 나 인도 봐 주러슬. 예 바르케차.
2: 유샤나 네 교리. 뭔 좀 자치 이.
1: 라부야 제 같이 가.
0: 뭐티다. 베드 더주 인스 같이. 보면 주주 임수 신약이 밥은 이 잠시 열 삼아 줘. 네 주라 지대 다음에는 나도 놓고 어디 제대. 놓고 없는 게지. 로다 밥은 이 잠데 다가 죽여야지. 뭐 그러.
1: 자 같이 휴. 계시게. 제발 먹어 아.
2: 무시.
1: 무시. 미리 잠겨 줘. 어. 자자 막던다. 여제 신탁 줘. 무시니 뭐라바베 미사니. 뭐라나 저거 하는 거지.
0: 싸워 줘라. 밥은 이제 부터 찍으러셔. 더더 며 초초들이 네 다주 마셔비는 수야 치를. 저
1: 장타 팔아 보게 그러시베.
2: 숨매, 숨인도.
1: 왜? 왜?

0: Chokpo, tanda chizu khasay layu na.
1: Tanda chizu chokpo, sin yu kimahri.
0: Namla na. Ngashi kyushi. Chik ten tini, kacha yag samlu kodi.
2: Tongu 이내담한테 샘부시 고마 중간에 두그리 삼주 담한테 짐제포 속도 다야시
1: 라게 코세티 쓰랴 저부 라게 미낭니 키라세야 말다 얘라 징구세요 삼시 세약테다 망부여리 각자디 튕겨튀미시 Rangsamba, kui rangnangmi dadwa chigir samchukwe, mi shibhina. Tsangma tsabri. Jigtunda, dongjimata shingmarda.

0: 라그 주비.
1: 저샤.
0: 로카진바.
1: 니서고.
0: 팀코.
1: 이한종기. 장종.
0: 제대로 메마 챙바게. 라그 속도 침달라. 십천고였어. 탄도 속도 라다르 가지다스. 란탄도 하시아유. 저샤. 란탄도 가친다. 계속 하시아유. 네 링케로 세쇼. 루딘 십주비. 계란탄도 삼자하류.
2: 나다시 요무 두이베.
0: 쇠라치유.
3: 나 신두미도. 니니 두다. 대두 지기.
2: 저샤. 장이 된다. 대퇴제 가려.
3: 네 진부 소세트 발색에 세주. 진부빈 리와 용사. 정기세 주비. 주의심과 쇼버시.
4: 지급신라. 두진 펑라피스.

0: 지기 친구라. 그런 게 같이 나비.
1: 자오샤. 소독시 나데 유튜브미도. 류하윤 종샤. 코레 계제. 네마가 주스베 특히 니부능시 레그치스라.
0: 됐어. 얘랑 사진 좀.

0: 매주근데도
1: 조준이 외친 대탱기 곧이 큰나라 주저도
0: 조준이 봐 곧이 큰나라 주저도 모두 받아주러 시험도 더 부석시 나주 봉조조
1: 조준이 봐 조준이 봐
2: 곧이 큰나라 주저도 제대단 소쇼 소쇼 수배 소쇼

0: 계란이 그렇게 다 줘. 줘. 뭐야, 누구야? 미미도 있어, 있어, 있어. 가, 그렇지. 야부세 생각해 줘.
1: 주라파라. 아, 미도구야.
0: 내가 가요, 난 옷이 제피. 고통사 미도.
2: 강부상도 시어빈인데, 미통야 미도.
1: 이게 맛이. 만수들 제 대비. 로봇도 통야 매도 제 그제 제비나.
0: 제사. 초조수 매미상매, 주입 통수.
1: 어, 이거 롱밀 따지가 줘.
0: 됐어.

0: 계산이게 모습 아마탄 거르베.
1: 미디 데데 료하용시.
0: 파티인 교시다.
1: 마주바로 정기용 진주 루미네. 모습 아마 가와시메 다가죠. 저

0: 왔지
1: 왔지 왔지
0: 야 왔지 브리야
2: 사지 피게 빠르니 직시해요 말이
0: 막아야 그치 나 저거 죽송아
2: 그저 사다 쉬시야
0: 喂 남사시장过来了 진수가기다 로교다 또 다뤄쉬 됐어
3: 多少对这些比呢王叔不休息尿这地李瑞军跟我连续不了穷不得是吧现在我最念了李瑞军给休息过的些多李瑞军了怎么谁当这云呢
4: 谁真不用念着他那地云呢可以休息我妈的你真干了许多个不是是不是不是来听这事是啥可是军队听不休着他去呢 미수규시티니게콜람사속도다야니거요시계시콜람사속도다는리뢰주시베쇼 왕성기규시디 갸로티베기구급 춘주차시 예삼자체는 안주십주칸기에 커투티슈체 정키십주칸기 토리십주칸러 갸제로람지슈되나
3: 안주십주칸에 커투티슈체비나 다다대마리생비
4: 십주비照라
2: 제왕나무소 더기 규실이 상매 세요지. 기나서 공자 가르이나.
5: 기계치모 리우라. 기랑 기식 쏘다.
0: 기계치모 꺼라. 기랑 이미 이게 규시 개왕 쏘자. 디테일 기랑 쇼야만 그 여시. 기랑 그 쏘다. 니게 쇼시만 쏘.
2: 왕순 그 규시디다. 규시 신다 팔라. 개바 여시. 상매 긴세리. 서샤링 규시디. 听闻 지디 선배 电器呢 从年底上的罗列上举席的团员卡塞松不离张高平库在年给举席的尊对

0: 싱그리 단다모 하바 살살치 나사다다 카가시스 우주기휘 뭐니 부코샤 개말이 피너 지울 수도 겸니 상외파 자도 뛰기시기 개시군에 디제시 피너 조가 뭐부터 가주이네 사업시 드리라 깨다야디 라다 주두야 부채니 텁시 갈 힘이 따고 사주
1: 이 류빙 카바구이제 카바디 류하 율제비 류하 용게 카바난기 버상무수 던도 류빙라 지만에 코로나 카고 마수 러비 류빙게 나스네 코 다시 그리 삼제 카바난 그 버상 정부진을 수유시기 당도 류하 용게 나 지금 줄래주 수유시기
0: 류빙 당다 배디 나 최소 나 뒤주 님 숨 제시 개말림 희너 흠 자주 비익쓰기
2: 야만능의 로봇하시리 제신하구가
0: 펜더 요마시 갱감증 이게 대시 흐마시
2: 기랑게 뭐 야구튼 되는 거로 까매 여자 나나
0: 니엠하다 깨자 팅카시의 제비 잠재는만 희너 지그리 지그니티네 카티에스 주그리
2: 지그니티네 카티에스 주그리라
0: 예 삼루 마구담히 튼다티 핀토니 라마도 요마시
1: 做开啥了，以及压起家去。你有些，既然给拿不起，既然偏托别说，你就不踏实。你刘斌，你些对比，一年没拿忙些，中国那地给，中国那卡斯卡尔莫这嘎子，有些有的都没多，你刘斌羡慕都别慌了，俺这做大生意，你可都想不着。 제산 셋이 육샤비 디지러 류화용게 바르제게 모스쇼 모스에 사베지러 방다 가게 맵수요 아사

0: 드라마 돈이 누구야?
1: 돈이 미도.
2: 아, 밤이 시대다.
3: 어,
2: 돈이 미도.
3: 제사.
2: 제사.
3: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사. 제

0: 请问是不是你
1: 숨에 니레와나 대여비.
0: 세브시라 니도와. 세브 니고초. 리르진기 칸다게 범추주 임수 제브시다. 니 제브시시다. 급디디 큐시디 응 주디 항사고 쓰스. 탄다 칸다디 주샤 요시.
1: 에 다시.
2: 아, 원은 칸다디 민 카스도.
0: 왕순사.
2: 아레. 리르진스 니디 미디케 데저레. 나니 선유 요르베.
0: 키란게 총카나 주뉴 요레 송유베. 어 디데 요마시. 이네 코미토 뉴욕시라 미코 초도 뉴욕시
2: 아네 전 왕순은 뉴욕에 저래
1: 코 남규네 코심부제 되는데 저시
0: 다시 세규르 코심 딕지치사 코 남규 님추주 이바 다예미도가 코심네 딕지치아 요리 삼삼모쇼 던줄레 도구시 제마시 범추주 임수시니 속도 다 요마시베
1: 제사제 안저 양시라 생기 렌예 딕지치네 속도 마다야 가리나
0: 王顺是东阿主的，之前的王顺给李瑞军给内水新都好些。
2: 嗯嗯，是王顺打李瑞军，你们都老阿是爹子，天天内水蒙古阿是。困难你，那你总该拿了亲姐，王顺在内水都新对头，给那你个记住说难的。
3: 嗯，那你记住说难。Yes。
0: 特谢难。特谢难。
1: 肯定嘛是。

0: 조대!
1: 대장 깨치베 레사시!
0: 잠깐 조대! 야, 니 가자 그래!
2: 노대 인답라! 채무 채무시!
3: 멋있다!
1: 니 자!
0: 조대!
2: 노대 인답라! 미니에 그 녀아치 노대지! 니 랑사시!

0: 아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가려도와 기기조마 땅아랑즈 기해보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기제부도 뒤지니진한테외 리기진이라 알아서도 학도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아직 리르전 강변 날 때미도 네 레버스 통하죠 레버 나라 범어 준수지 폭불로시야 급디두 리르전 롤레스
1: 그래 가서죠
0: 네 가게 도마죠
1: 니도 발린 예가스다 니 혈의 범디 랍사 세샤오
0: 어디 니리 마시다 니 가게 도마죠 니도 알라마요 급디두 마시라 시에주 리주중게 아마담바 야치디제 신하구유니 아코님도 풍부유와 조시기
2: 풍부유비에 십체 규림슈다
0: 너니게 고숨간 고스단지 침부이
1: 교수 교수 교수 와 둘아 교수 니 효라 교수 교 교수 교 교수 왜 더? 넘치! 교수! 뒤수에! 교치! 교수! 이다! 조치! 샵!
2: 수로제, 리르중에 가르쳐서
0: 바로베지라 공유검 죽주슬링고 유스 친수
2: 리르중에 세주에
0: 러마죠. 마티가단 가시미. 날로윤두. 과신사샤.
2: 라신베지르. 지디첸바 미란게 세메스레베.
0: 네 러비. 이네 이치시미도.
2: 이마치야 가시.

0: 다오 계속 드린 가르산데도 아 말로 괜찮다 네 사가지고
1: 나에 케미도
0: 케미도 몰랐다 소세사가 피사사가 야멘 신다사가 장갈러시
1: 터체나 가르쳐 내 집아
0: 쟤는 소세사가 줘 용도 왜 소세사에 잡다가 바비아랑 돌로니 와지고 뭐
1: 쟤랑 두순 쉬었어 나 고야 민도
0: 나랑 그 바보 잡아 쟤들의 정마시
2: 쟤장 랑바라라 들의 정마시
1: 쟤랑 그에다 봐 쟤랩을 진주어 채워리 송구도 그
2: 겐바 진주어도 채워리 인내 콩 랑바라 그러봐
1: 바라콩 쟤랩을 말해
2: 리리 랑 쟤랩리 콩 랑바라 송자 들의 정마시
1: 네 신수 뭐라
3: 对大大清不但你们多忙子些不多小清给俺们拉床边接了让不但你们多得要是拉拉有马里给你婆婆你知不觉你们多这是你心说给那个送马谁可来给你扎住谁嗯嗯主张好了注意两个卡路的这不起头诉关注谁了
4: 刘海勇，冷静点，没这破事。冷静点，破事谁？嗯，可把破病了。
3: 答应兄弟了。中，我给你冷静中。
4: 也，对，这天这情况雨，可拉死些中。谁早说中？啊，是，我抬头是云的。
0: 刘海勇给 소트 쇠배 바로 찍던 수다.
3: 형아. 小六, 刘海勇给 소트 쇠배 바로 찍던 수다.
0: 형아.

0: 어시 주나리라 기란 가르나가 배봐
1: 예라 수가요
0: 아 딘자가 봐 진소 구제 좀 숨에
1: 낭다미 상무 구제 체사 남도 조 상마 가동 체샤유 병관 상마 십시 내버체 도교 미 내바래 낭동 간 상마 구사 미디터도 로산리 유배수고 댄댄이지
0: 아 도제나 굴레 가서 조세김도 주 디네 대도
1: 저
0: 기다
2: 레라서 전 계시듯이 네 닫으셨어 Ni sem chi lu shan pi sha si ming la liu ha yun sa ya tan de se xue

0: 호조 미팅에 통유기 고시람기 좀 같이 나도 뒤니가 시피지 갈때 미팅 안 토시
1: 와야 하코스 주장 봐라 내 주도 고시 강동 관계 좀 같이 내 퇴주 이제 봐 刘海云通下他的生怕主意
0: 太好。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出去 又不用难回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아지 주장 골라
1: 어 쇼다
0: 됐어
1: 내리 잡부터 고해
0: 어 류하용이 저주진 백규시디 기나 쇼고 삼쇼
1: 가래 류하용 스미야나 철시 왜
0: 예 지속이 제제 갈때 규제 류하용 가바시메 제주시 왔음비
1: 저도 지에는 여우여리
0: 됐어
1: 사브르데 시야 가르도 코샤 슈제 유골 테니비
0: 하지 디르가 봐 나 좋았었네 주민도 예제나 리화용 나도 더기 주동게 지결 비주면 좋생비 고여 나대니 주게 지결 배워왔었나 꼴모도 줘야 요 맛이 예 대비나 지결 꼬니 줘봐 나 주게 급기 름디 가시네 조수요시

0: 땡 자, 그제 있나? 간나서.
1: 小张, 동생 규시 추기, 헝고디, 렘바다, 추시, 치주, 턴도 앙자스테로시다. 어, 야주. 어, 어, 라슈다. 브라다, 치주 숨추섭두 나부, 앙자 숨추 두시지. 어, 어. 예하고스, 야주 아.
2: 哼，韩国的待遇也可以呢。朱上校了，到内地念书，读书也差不多。当先请个去。Yes。帮大弟解决，最近给同济公司求学，给个特别一定确切的信息。需要了你们有预算，是不是错觉你会有事？你也诚诚直接福建的情况。用嘛的，他是你爸都让我们错过的。
3: 규시디 개천보다 뉴스인체보소서 니바도 터부치했니 회교쇼주요 말이 왕완룬 세약을 내게디 사내의 년도바

0: 아심도 같이 해요시. 이내운에 방심도스기기. 미디 정이종러 구치치디 주무십시체. 미래 야우시라 요리스기. 로숨줄락스레 말리네. 정기스슈기 종이치모와 주무시차시. 마시시는 뒤란치부 요시. 따탄다.
1: 전다생그주송이진 다마르마 죽도와.
0: 이내 댕기. 아무네 심도 도스 시키죠.
1: 길라 제대로 봐.
0: 자기를 대신죠.
1: 남규인의 길라고 봐. 사실 대시역시. 이내 당도 대시하셔. 마세 길라고 봐라. 라고 참고 세부지도 봐.
0: 자중래 하나로 교육세 주지 가요 매.
1: 나니가 길라고 대지시. 너 니 수다다 심부다.
0: 那你个人把那个同学的学个许多结巴原样我记不起了来是欧金拉你先生你们记那你拉达雷雷大概用意脱线呢几个星拉是呗几个星拉给让你要是拉那个多没事不人不选不到中央给来给金大姐没事听着那你我那个好过的欧金拉给俺要那些的做你把那个钱都是可那你个这话的
1: 接单给这话嘛是那下进去的特别多是我是你把那些人的素育给是你把老师育育给了工作归动部队就学几年困难你们都拉有嘛是是你就等于辛苦于困难你个七寸八个自动地接单没用途嘛是着帮大家去主力你个着
0: 着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티디오 디가르니 지도디엔비 사동인디 탕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 윤종 서버이 윤종 서비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도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표기 퇴응을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풀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루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수기 라린 베드윤규 조드 호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튠지 베드 호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지

0: 이미 땡기녀리 이멍가랑 제베 제시디 데비 문에 차상우 스티샤 콘즈 심리 먹고 되샤 젠도나슈바 주 먹고 되자 고유자
1: 제자 나래 정신 알리니 신의 대수시에죠
0: 자스니 리멍 차가교
1: 같이 오래
0: 이멍라 제제 젠도나 주바 접시 달려봐 제제 젠도 제바 랠하비요 마리 마랑게 접고 제비는 타메 젠도나 추리
1: 리멍 콘즈가 어디
0: 계시된 제 시에 비인 봐 냐 돈도 건좀 주산 비인 나 콘즈 총자 마르베

0: 이거 가지.
1: 이거 소리.
0: 소리.
1: 로다시 다지글. 소스러 혹시.
0: 이거 소 말이.
1: 디사 제기 소도 말다. 로다시 다지글. 소스러 혹시.
0: 갈 수가 요래.
1: 어, 시스 혹시.
0: 주学士. 란레네네 비자. 싱이 쓰고 요 말 봐.
1: 씨씨. 네 집에 미숑디. 뭐야 더 마셔게.
0: 아, 지.
1: 엄마. 자코 봐 줘.
0: 조진 홍자를 네 놓아샤스. 왕다를 봐 줘 네이.
1: 엄마. 나 두고 통스.
0: 나 두고 통네. 부시빌레니 시라게 역거 봐. 喂, 비균이는 다들 불러내 차여리. 티링 가르쳐야지, 더 더 용예민도.
2: 보고 전부 차 사오지. 대선자 차 하도 와. 야매니야 차가 신고.
0: 어.
3: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2: 我去，车子你还好去？我们是业务是吧？我们是业务，让你丢了杆子那可是些个用不是吧？我搞不清楚不是吧？哎，等到早点，记不住个级别，咱们些一个的，哪里下手？车上和你收螺丝了不？俺就当是业务是吧？爹的，你看吧，你去吧，你去吧，你去吧。
3: 내겹쇼
4: 니 집시도 니 빨라르시야 올해 빨라
3: 어 장유 나 이민기 바보님도 대유다 그니 기지치야 야구시라 총수 헤헤 지난이 두글로 뉴사수나 조구 로쇼아
4: 이미
1: 통도 담셔 이거디 나 교단 우리 아 내년 여차 랑가리 나 레저유 어 요요요요 당이다 가자 랑산데 비사 아 전도스 고주리 고도 에 가셔서 녀바라게
4: 란나라 롭쇼 쳔우스이 칼장구레
1: 지금도 녀셰마쇼

0: 난 클래스에 잠지 마베 가 저디 제 최고야 두고
1: 디저 마르다 대 튀르기 파르게 정신이 튀니데 요시
0: 어제
1: 자두다 당고디 이민게 보면 유배 도로도 걸버지 니부디 나저 보면 신의 왕복해 나 신제 클래스에 초보다 클라디 현이 정말
0: 맞아 가려야 돼
1: 랑가 존나 멋있네 나는 뭔데 쌤 띵네 가 속에 나오면 두고
0: 너무 추워
1: 아, 제 장인은 초라나게 못 추워냅니다 디토네 왕복하게 나주포모 당연히 치아 붙은 거리라 왕이민다 나주포모 태회 니로 치아 붙은 거리다
0: 아지 클라텐지스에 담지로
2: 어, 길라 많이 로드다 캐나니 쉐시
1: 야, 다들 새 설교로 봐
2: 어, 나
1: 아, 제 주주주주
2: 딜랭아, 팔로제 서희 캐나니 흘러지 쉐
1: 요, 주, 주, 주, 주
3: 오라, 칩칩
2: 어머, 원래도 쏘기요, 마시 마대지, 마님도 진주면 주시다
3: 뭐하라, 니 아자라라 또 쏘기 브라치
2: 디샤, 나도 쏘기요, 마시 갈래 걸어인줘 마대다, 니 아튼다 시야유 가사 칼란 세이프시 是吧? 랑게 보는 유배 돌로디니 휴콘스 림베도 이니 랑게 쌤쇼 랑 맞아 나가 비 나무 리스 켈림 숭마르다 디테일러 랑게 쌤쌤 고기
4: 봐봐 가시기
2: 가리 가시기스 언니 진주미로 시야봐 가려려
3: 기지마르이민 올라 캐란송다
2: 어구
0: 샹유 어구 라스이샤 야청마리
2: 야 수라스이샤 수유아 캐란송삼 가르던구유 난 나가봐오지 게시야 왕주 여마르비 그르그르도 쏜자 샘나니아대는 김민도 인지마시야 고기 정마르비
0: 따라 가르시에유아 샹유 응암지마도 아란주 비나마시
2: 허욕 게시에서 랑가리이스유아 레시슈
5: 你也行的啊, 你让可多些去, 我准那个移民, 谈得可几天能到有吗是, 今晚皮件可这有没的, 拉巴肚自动干了可这有没的, 现在提也有吗是,
2: 的,
5: 你也行的, 让提的我准那了可拉些不是吧, 现在我做王三给, 让皮那么热死看脸不是什么什么去啊, 谢谢鬼,
3: 我来给他讲不下嘛，咋不的？没事呢，你给他做票，那么钱啊，三大面，你那给他给的这送不赢呢？我是不拿给不起来没多。我打移民搞着这个，移民拆迁民的车三大面，移民谈的先要等个月子，你移民了要钱的这面，我移民的这面。 你心个月，去让跟我做拿了老了嘛，对不打嘛，对不要的。给这么你不来，你莫个困难月。万一明个俺要钱咋，你都做哪会肯等呢？去让跟俺你了关系那个月呢？这么俺你谈到了，他就蛮难找。这么俺你这个月呢，你去让了他这里不收银。
2: 很多，我提的之前的粮要钱有几码的？你那俺金山老师买的，出码的。呀，湘玉，呀，你，哼，店主接着化妆啊，出罗去，还站着啊？湘玉，
0: 妈的。
2: 가르가르치유스지지니시에주마르베파세지니시에베네초칼렌타라프로주가리소세란카데두다이약시야요마리컨주무주시에제샹유시이그야우두마도미신다인란니에차요리로치도요다동구마시

0: 토부 그레슬로네 믹스라 와메 와쇼.
1: 어디죠? 나조랑 할레스. 한도도 좀 야대베.
0: 랑가 정부 선이 전도나 쇼니 말베.
1: 어. 선이 전도지.
0: 저티치야 근데 정도.
1: 미대 운의 농도도 수수시할 값이 옆 방가시에 저리. 근지대 럭시기. 한도 리이망스 예지게. 맞죠? 가시소. 어. 니네 쇼메다. 저랑 같이야. 한도 셰서균다. 어, 범 리이망스 니스메.
0: 소래.
1: 리이망스유. 한도 전도치디 저리치야베. 제시 쇼숨주십시오와. 디마세 수수 잉부대게. 진전나 속고스제. 선이 그수제 소잉스기. 하, 나다 잘못과. 계시 나이는 예니게 미카시 진도 갑시.
0: 계치 말이. 얘 두부러 채셔. 선이냐 미세기. 증명부터 해야 돼. 쇼는 용어다.
1: 아, 저. 어. 아, 지. 아. 들려 육쇼. 저랑 미망고 치네. 망고 뒤에서 돼야 매다. 육쇼.
0: 라뉴 씨. 띵위다. 저거 여 맞지.
1: 저, 계시하면서 와. 저. 그제도 와. 그제도.
0: 남담도, 남담도. 유미술 저와 가서 유네. 이민재가 영상. 야스기. 이미
2: 아
0: 다야 가르도아
2: 어 샹유 군지 능미 망유야 가리나
0: 제자가 샹유 머리베 마세 능미 상을 내미도
1: 망유 망유지 요쇼 고마시 어저 망유미네 네 비전 돌아 괜찮 마시
2: 용마시 네 고저 되었을 그
1: 주르 님들 저래라 네 고마르스는 고마시 네 가르 뉴시
2: 계속 고저 망유비나 나 제도시가 조금에
3: 이미
0: 이미 가르쳐서
3: 当过混大八辈，相遇了满不歇斯。这不敌呢，咱们这可是有啊。
0: 哼，你也打个丧去。明明陪去当去，他都没了可多当，你这青年有二百，他们这样可多，照顾点这叔叔。
3: 我中没打。什么西皮呢？我中没。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一米。 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

0: Ziba,
1: you
2: are.
1: You
2: are.
0: You.
2: Kid, miss. Melonio, Nancy, me, Chuju, Dini, to Dutu Yamidua.
1: Ah, Dudi, Jacqueline, you're getting yiggy. Pomet Tonsinger. Ah, Dickersa. Pomet Tonsaga. Tanaya, do. Ningship, you begala. Sebastian, the cabbage, and the Yammy, Tinta cabbage, do.
2: Zee, Jusha, she. Ranga Tonsin up a modern Madame Kunumi. Ranga, I don't have the New Yorry. Kajaso, Pomet Lord Cheese,
1: Azi,
2: 누기게냐 범디 러치스게 나라이비이나 냐람사지디 다제 라차스 게비베스케 치리 랑와츠도 능냐 치러체오 능니 간니 손자 탁테다 쳬이
1: 라나 야스히 나라니 스티네 제스마시 딜레 나라니 니지다 하죠
2: 용아죠 야 같이 쏘
1: 아 샤 니지다 하죠 나타도 레그데스유
2: 야 어찌 제부조 전 교스 러시아 아지 제베초 기츠동이 뉴베브자
3: 니니랑아이지주 나이지 톰보케네 보르소와니마티츠구 라게니엔드디 짱마야후시쇼
4: 러디우치 카망라
3: 아 맞죠 나 비우디 도스쿄베스도 고아 니티교스쿄

0: 어스트게 간다 튼치시 뛰지 마자
1: 간다 튼치시 뛰지 마자 아사가치 니지 치워춘
2: 장가 황제 치제 야구다 어이야
3: 다 야구 한님 도셔
4: 이미 이미
5: 아고
4: 너네 도지 다지 세로 제수 야 이니 키고 문에 냠도와 통부이네 냠들이 요마지 나스네 신로 제나 다도 못하디 다요네 용유 네 피가디 향지 슈스
0: 이마 아웅아즈 정체 신지지
2: 니 제뉴이
0: 아 저리 저도 장가 다도시야
2: 장로 디우치 디레 셰야오 셰동 안지 란 깨기로 셰오 이다
3: 예
2: 야
0: 아
4: 요요
0: 뭐야
2: 뭐지 디 어 디란을 저지 제베 마체이 인지 제부겨 아 야 슈겨 슈겨블라 리셰 린다
0: 야샤 어구 쟤는 아주 큰다
4: 어 저거 조시
0: 용아 죽인다
4: 조시
0: 어 바이바이
2: 바이바이
4: 어지 냠도 와 오네 냠도 왜 이미 제 누나를 수입이나 나도 탄도 팅지 용거를
2: 봐 용거 지그르베 말이 인지 용거지
3: 네 봐도 폐오리
4: 어 더비야 어, 장도변은 계시게.
2: 아지. 왜?
3: 그랑게 디엔도고. 디리.
4: 아지. 나버리샤.
2: 도대체 피우.
4: 너비야스. 타.
2: 트리홀라. 트리홀라. 트리홀라. 타지. 그랑 주고 피베라.
4: 주고 용비.
2: 제나 왕이민기 가로 용마지베라.
4: 가로에. 아지. 니에 코뇨미도.
2: 응. 세뇨메라.
4: 요마지.
2: 어, 응.
4: 朱莉娜给他捏了牙贴去这我捏着哎呦呦呦他阿家当我那捏扩大糯米着啊这可这切不了应该嘛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娘咪。
5: 工作。
4: 哼。退休回来多，可回来多啊。移民不平时在我是他就这意思。
5: 对。
4: 大家好多啊，在我过台边，要买的，得来也就工作是。老师。
2: 对，
5: 大壮。找找找。
2: 这大壮。
6: 집대위배

0: 미외 저보 랑자라 군여 봐
1: 알레 나이 나이
0: 용아 니얼 디티다
1: 아 디카사 네 익스디 아 되게 되게 세디가사 주기 샤켄아 심드시다 헤 아 헤 야샤 헤 어 이게 급드티
0: 리움이 되게 한다
1: 아 더스과 헤 아 헤
0: 야
1: 되다 네 익스 그대 정도
0: 랑게 이게 난디 어 디 도니 세도가
1: 제사시 디 어 나 지게 지게 전화라 사시
0: 나이 좋아이 랑게 디 교치다
1: 알레 아휴 잔디다 니 진교 익스디 문체 갸츠나도 축하사디 가서라
0: 교치 유미 간다
1: 헤 양아 형아 니 람사 갸셔 어 디 가사 어 하 디 라라 민찬다 야미나 가방자 휘에 제마자라 구디 대대 용바
0: 야 예민자 대유 왕찬스비
1: 에지 샤미디 진짜 예발라 첸사디 니치 휘베 코데르다 에지 장제 섭다스테다 헤 너니제 섭다 잡으리샤 템나라 자 진짜 샤니미디 아 니시 삼부여스기 제사 가로게 샤라 가오시라 이기다
0: 가로게 가부체마 제 개체부리베 저디 나를 가부 좀 주고 와리 신스게 머신에 탄다 나 가라미 따라가 여스 치다
1: 영아 니 치셔 어 디카사 어 니 어 니 지거 디가라 저거 말 봐
0: 저거 란덴 시사라 자라 군에게 찬스 여미메 디가 주의 수도 아 나 자라 군 좀 해봐
1: 니 구야 뇽뇽이
0: 아, 용아,
1: 나 익지식군이.
0: 고맙니슈.
1: 자, 글렀을 때디. 대지, 계속 기고 굽죽거잖아, 긴겨 힘자. 네 세바지야 티승해.
0: 저, 템도 시구이베.
1: 네, 다가스 치피. 장근이고.
0: 야,
1: 야, 대지, 구다. 왜? 맞다. 나도스티
0: 데메 레이베
1: 레그도스유 머시랑게 나 캐치무죠 니랑 셰야슈 나 단다 샤샤히
0: 마리 랑 샤샤이메 나다 저와 가려요레 뎌
1: 에지 왜 뎌야 말입다 나라 다과 돈도도
0: 켄자슈도 양제뉴아 나 요거 디네 레규치니
1: 예 디
0: 슈가마요아
1: 에지

0: 다 젠딤 코나니 그 광자디 차이 공부면서 리바체 토면서
1: 디스 나라즈 답도 보라 거스나체 피피시로
2: 터제나
1: 샴라 담테바 안케바 왕이민게 능게 상마 이 왕사디 다능시 능게 상매 왕이민아 거스나로
2: 레스 레스
3: 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

0: 야, 라, 왜 가도 아, 휴, 쟤 야구던 그 동안.
1: 쟤 년년 상무 승부의 태샤. 라가 쟤는 야구 다 부재 마재.
0: 쟤는, 쟤는 아주 뭐, 땐데, 좀 벌칙으로 봐.

0: 年龄者王二位十度当地责任他的监控培养员工地贴图被热挖月接送不是
1: 哥伦比亚给今年团结起来开吧空天为业 토담 서류로 미청물 팸프 준비 냠지 개소 인시부 티지 냠지 개소 예 중치 고달리스 명을 점리 용의 시디탕 된자 당용 미바 남대 규도 치고 소기 최근 멍부 최신유 냠지 개소 예 저림탕 대신 냠지 개소 예 레든 주조 티 나래 경 경강 치고 유지 주부지 어리선진 토론 표 제니 신이니 어리탕 이런 게 별이 뉴욕도 주주숨 전면 체바탕 全面读着李地琼行中正阳上不投约明令我拉良全面听记车用银行绝不值一人给前这部真策吧八在爱千里松你一人堂二里千里松你你有有图东这切片卡达里局全面切的二里错了黄梅子错了拉里阳我也给国里给家境局着切约一人给对面家境囊二里堂提那顿几个给一人了马顿查去边正照顾不堂一人了错到高度没不说就 가동체비
0: 我跟你讲，几个忙被编剧人家的心，偏见作为那么个月，天堂吃不起，没得人家口供，军队偏见清白，马脚堂团结，从头扭中间偏见主角，规矩都有解，可以不是？对你们的，团队的团结是不赢了，中国性别落力团结赢。三九个角度，我能说你们多，对你们个人穷嘴巴堂是赢了，让人去难度。对你们的。 人称抢牛不疼，擦成鸵鸟被吐气是硬币，乱砍索性，三不得。对你们谈落力吐钱，你们都开胃吐上点儿，吐给桌谈对面落力给搞完面，这上热不面，东北落多大？听你人穷给嘴巴鬼别吃嘴，我们是硬。对你们来说，端着对内滚着点，心目有点钱呢，落多面。 家界别尊钱呢，充这套。相信耕耘就有收获，相信勤劳坚韧的意义。对你们了，端菜烧鹅汤，端冷给我烧鸡，困水鱼，吐些人酿煮起，滚汤酿内起。对你们点儿，端的热碗酿都给，落里吐上酿都热。
2: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看，全境中央公安局，天津的军警、军政、三九年站，对吧？根据学。

0: 키랑 상무 대비 이봐.
1: 대비 간지 키랑은 내게 얘기 미니 주다.
2: 봉람 신라. 공무소. 내 주든 제 허 삼삼아 줘.
0: 조진라 걔는 맛이. 탄데 개치슈디 지가 루스 남셰디 초자도 거리.
3: 계속해 화만 깨피. 네 치제 셰시 마리.
4: 랑가 인주 쳔가 제 셰차수.
3: 처음에 맛이. 조진라.
0: 오씨. 네 뭐 잘못이? 처마 저부인 미토스메 진짜시.
5: 这不就是呀，人家小五可是谁？俺小五我那里，可俺小五没吃下啥东西，还偷吃去。我那里，
0: 阿姐，可你我那找不起来多，人家小五我那里睡呢。永安，既然你个叔叔妹妹也是个人，主任老三我睡下头多。
1: 呀，弟，哦，住这那个是我一辈子最着急，不让亲他的。我天是别。我谁？啊，去哪是干啥吧？控制了，等把空姐过我等下去。阿西。
0: 미디 남다른 앞에 야 김 얘기 마시베.
3: 다켄데 촌나 차스. 네, 장고상 샤시이. 고배가 샤고 인괴제니. 외제 샴데강 모르샤사 고게 되시기. 에이. 냐. 아르.
0: 지가 루스 남셰디 근제 쳬브지.
4: 你健康旅行那么些我那的干嘛呢？接不接你？只有没得，没炸弹，你那不让进来了，你做些呗。
3: 没意思，起码是。
4: 我姐，前头可是人工那所见面的，从小就在学习，从那么这话了，从啥不是？
0: 大姐，行吗？是。
4: 可是，
0: 姐，既然你要买吧，俺们家就那么拿啦。 你住人了，明个去，去让爹爹种地啊！明天票没打了，明天去了，教学的，几个留守男些可把有，教学的，
3: 俺明天是。

0: 我最想你，俺咋个最得劲照顾人？
1: 你是，俺这嫂娃家了，你不带过的。弟弟，陆家走路跑就是啊。
2: 杨啊，现在俺去找。
1: 瞧不清就错，都别不接，人家是不是瞧我是？
0: 这，嫂娃家了是第一不是？
2: 啊！这。呀，电瓜瓜，就是的那码事。呀，
1: 这瞧不清楚，你那没就是码的，你都别嬉皮解释的。
2: 我这
3: 菜当人别，绿酒囊囊，别当了，偏不切。
4: 这个我们啥，我们云南第一，小酒精上去经营嘛，我总觉得你自己的。
5: 수불 존다나야 되네 하장이 개첨부시리스 사파르도 런잉이 수불 내줄 때네 존다나야 되네 대회견에 개첨부시라리스
6: 현재 류트 샌디기체도 류정나와 펩쇼
3: 루탕춘배 세준이 대탕기 개랭잉
7: 마란주 뒤균도네 아니 제다 봄 별놈들이 아니 차다 처음부터 대야디 저도 대처부 신지래샤
3: 기라 고양배 생각미 대단기 중지이
7: 달롱아 다 뭐 제지 제니 그래서 생감 고양보 바 양보 자기 대처부 신지래샤
4: 너다 대보지나 선배면서 기부도
8: 선배 기부잖아 저와 가르 제비네 리뷰 용기 사연나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차를 못 제다 같이 쉬어주래서
3: 대화마들 개워 수양네 탕부총나 개래 하바지